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의존하게 되고 누가 좀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자꾸 할 수 있는 것도 부탁하게 되죠.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기대서 함께 해내는 게 효율적이란 걸 알게 된 걸 텐데요.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관계에

The Script의 Hall of Fame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금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자, 주말권 아침 여러분들 어떻게 맞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6248님, 아침에 아이 등원시키려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디서 많이 본 핑크색 킥보드가 엘베 한쪽에 예쁘게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우리의 킥보드. 아휴,

0: 수입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이 차를 이용해서 근거리를 오갈 때 주로 애용하고 있다고요. 이 성인이 타기에는 뭐 비좁은 크기라 무릎을 한껏 접고 타야 하지만 나름 뭐 짐까지 실어줘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전해지자 아들꾼들은 아니 그럴 거면 자전거로 타는 게 낫지 않냐라며 우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답에 좌절하기도 잠시. 직원들의 끈질긴 수색 끝에 다행히 가까스로 스마트폰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가 싶던 그때 관광객은 스마트폰 사진첩을 확인해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사진첩에는 원숭이가 찍은 사진 여러 장과 함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사진과 영상에는 원숭이 셀카, 원숭이의 눈으로 보는 정글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원숭이가 찍은 셀카와 사진들을 본 누리꾼들은 원숭이가 셀카를 아주 제대로 찍었다, 이러다가 컴퓨터도 다루겠다 라며 우프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관광당국에서는 원숭이가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스마트폰을 특히 조심하라, 원숭이가 노릴 수 있다 라며 거듭 경고했다고 하네요. 저도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 잘 찍었는데요. 근데 작동법

그래도 느껴져요. 커피는 사랑입니다. 아, 그렇죠. 뭐 아이들 지켜보는 거 외에는 딱히 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키즈 카페 어떤 곳에서는 이제 뭐 주류도 판매한 곳들이 많잖아요. 맥주 같은 거 드실 수도 있고 음식도 많이 팔고요. 그죠? 예. 작두콩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3597님, 18년차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요즘 AI 기술 때문에 디자이너도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어 걱정들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디자이너로서 할 만큼 실컷 해본 것 같아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 내일부터 벌룬 아트 수업을 들으러 가요. 일과 병행해야 해서 힘들겠지만 잘 해내볼게요. 으라차차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 AI가 이쪽까지 손을 대고 있나? 얘네들이 그래요. 디자이너 그냥

K의 같은 베개, 박정현의 눈물이 주룩주룩까지 들었고요. 8489님, 어제 아내랑 외출했다가 김치찌개를 먹고 왔는데 집에 왔더니 아내가 화를 벌컥 내면서 얘 고춧가루 꼈는데 왜 말을 안 해줘? 하더라고요. 억울합니다. 아니, 못 봤는데 어떻게 말해주나요? 전혀 몰랐는데. 아, 이건 좀 억울하시겠어요. 그죠? 에, 뭐 못 보실 수 있죠. 에, 입을 아주 크게 벌렸을 때만 보일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에, 화장품 선물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6656님, 반지를 잃어버려서 하루 종일 속상했는데요. 상상도 못했던 곳을 찾았어요. 밥 먹다가 뭐가 이에 씹혀서 보니까 반지더라고요. 쌀 씻다가 들어갔나 봐요. 어쩌다 보니 저를 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했네요. 아무튼 감동이었던 걸로 할게요. 아, 본인이 본인을 위한 서프라이즈. 야, 요런 해석 괜찮다. 요런 해석 괜찮다. 예. 그래도 찾으셨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들을게요. 0383님, 0057님, 박초롱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0: 최저계다 세종
1: 기프트
0: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1: 기프트
0: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1: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3: 공부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하우저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인터메조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식단 파트너 특근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온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어른아이 모두의 상처 보호 드림패치에서 별모양 컬러 반창고, 주식회사 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미스트, 곰팡이 뿌리까지 싹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제거 클리너,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아침부터 남편 로망 실현해주고 출근하는 길이에요. 저희 남편 로망은 아이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달리는 건데요.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해서 제가 옆에서 같이 달리면서 봐줬어요. 자전거 쫓아가느라 제 숨통은 끊어질 뻔했지.

0: 앨범.
1: 정엽의 왜 이제 왔니, 폴킴의 있잖아까지 들었고요. 8620님, 초등학교 담임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른 선생님 수업에 들어가서 받아쓰기 채점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역할을 역할로 써서 틀린 학생이 많네요. 제가 불러줄 때 역할, 역할

0: 그래요.
1: 아, 안타깝네요. 작두콩 차 세트 드립니다. 아, 저도 근데 차 뭐 이렇게 반응하고 있어서 차인데. 8247님, 아내가 지인 결혼식에 간다고 한 달 전에 누가 봐도 타이트한 옷을 사왔어요. 거기에 맞춰서 살을 뺀다고 하더니 결국 실패하고 다시 옷을 산다고 하네요. 아니, 처음부터 그냥 맞은 옷을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속으로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아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아, 그래요. 이제 뭐 예, 방법을 터득하셨네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 예, 이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 닭가슴살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아비치의 Waiting for You, 최신영 씨 청해 주셨고요. 마틴 게릭스의 Summer Days로 이어집니다. 4984님이 청해 주셨네요.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예전에 제가 상 받을 때 김혜수 씨가 저 보고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4: 지금도 귀여우시고요.
3: 예예. 예.
4: 음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3: 그래요?
4: 네.
3: 들으셨죠? 예? 제 친구, 예, 여사친 김혜수 씨가 제 목소리 좋대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좋은 DJ 꿀보이스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얼굴이 별로란 얘기죠?
4: 아이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해 떠서 더워지기 전에 창문 열고 달리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새벽 5시 반만의 감성은 다른 시간대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새벽 5시 반 감성을 뭐 제가 자주 느껴보는 시간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거 들으니까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에. 오늘도 느끼셨습니까? 차량용 무선 충전기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요즘 아침 공기가 좋죠. 그죠? 자, 플레이어의 Baby Come Back 박봉용님 청해 주셨고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두 곡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0: 작업 중인 한강대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또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홍지분 터널 한 3차로에선 오전 작업 시작됐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 아울렛.
6: 저는 그 YG 가수들이 항상 이상해.
7: 네, 이쪽 계열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SM.
6: 아,
7: 네.
6: 뭐. 그림체 말씀하시는. 이런 말 괜찮아.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
8: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9: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10: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9: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 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1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0: 중국 고대 사상가죠.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자, 이 코너에서 배우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빅데이터 차트쇼죠. 금요일엔 검색 앤 차트. 자, 삼복더위에 이탈리아에 간 전민기 씨를 대신해서 진기명기, 신기반기, 슬기슬기, 박슬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오~ 원래 우리 저 슬기 씨는 이제 월 초에 보잖아요.
1: 그쵸, 그쵸. 예. 이렇게 또 저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로 해석이 네, 돼요. 네, 네, 예, 너무 예. 감사합니다. 지금 또 문자로 슬기 씨의 지칠 줄 모르는 텐션을 닮고 싶은 1인입니다. 양우석 씨, 너무 감사해요.
0: 죄송한데 제가 DJ거든요.
1: 아, 그쵸, 예.
0: 너무 좀 앞서가신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예, 예. 환영을 해주시니까 좀 읽어드리고 싶었는데요.
0: 예, 예. 아, 예. 자네는 오늘
1: 괜찮죠?
0: 얼굴 보니까 물광이, 막 광이 막 확, 어떻게.
1: 맞아요.
0: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1: 에, 광도광인데 예. 어제 눈썹 문신을 했어요.
0: 아~
1: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예, 예. 아니, 이목구비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 드는 것 같은데요.
0: 그런 느낌도 들고 감사합니다. 얼굴이 광이 나네. 광이 피부가 좋아요.
1: 아, 피부. 예. 아, 제가 기미 죽은 게 좀 많은데 네. 피부 결은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예. 예, 감사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0: 얘기하면 다 받아먹는구나. 아니 뭐 별 말씀을 이렇게 안 하고
1: 아이고. 아니에요가 없어요. 예, 예, 예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예, 아무튼 예. 항상 활기찬 슬기 씨와 함께하는 저는

0: 예. 아직 조금 괜찮죠.
1: 비브라토가 약간 무너진다.
0: 예, 그죠.
1: 예, 비브라토가 좀 무너져.
0: 이게 예, 이제 저도 마흔 하나로
1: 한번 해봐요. 예. 뒤에만.
0: 또 만나지만
1: 인적이야.
0: 쫓겨요. 예예. 자, 편지할게요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로 제가 2004년 팔도무창 가수왕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했습니다.
1: 제가 심사위원이었어요.
0: 그때
1: 맞아요.
0: 제일 와. 점수 적게 주셨어요.
1: 저는 원래 짜요. 예. 저는 원래 짭니다. 예, 예.
0: 그래도 여고생 고3짜리가 나와서 하는데 조금 예. 더 주실 법도 한데.
1: 아니요. 고3, 중3 다 필요 없어요.
0: 맞아요.
1: 저는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예. 원칙과 소신에 맞지 않으면
0: 역시 예, 안 합니다. 역시 원칙과 소신.
1: 원칙과 소신 무조건입니다.
0: 사실 예. 박정현 씨가 안 계셨더라면 지금의 저도 없죠. 네, 모창 능력자들 사이에서 그렇지. 원조 가수를 찾아내는 예능
1: 맞아.
0: 히든 시그널 시즌 1 첫 회 원조 가수가 무려 박정현 씨였는데
1: 오.
0: 여기에 모창 능력자로 또 제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1: 그랬구나.
0: 우리 정현 언니 가는 데는 제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1: 예, 예, 예.
0: 박정현 씨는 특유의 발음과 손동작 때문에

0: 박정현 씨 모창 능력자로 이름을 떨쳤어요.
1: 예.
0: 그래도 박정현을 모창하는 박슬기를 모창하는 박정현 이게 또 화제였거든요. 네. 이게 있을 정도로 제 지분이 굉장하다라는 점.
1: 예, 예.
0: 예, 요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뭐 참고로 예. 못하는 이승철 모창은 저 외에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0: 어, 그래요?
1: 거의, 예, 독점입니다.
0: 오, 그렇구나.
1: 하는 적, 한 거 봤어요. 그냥 승철 형 노래를 불렀지. 아, 하기가 저도 비슷하진 않지만
0: 아유
1: 느낌이 있잖아요.
0: 있어요. 예, 예. 예.
1: 저는 독점이에요.
0: 예,
1: 저는 독과점이에요.
0: 아, 저는 독점이 네. 아니라 좀 더 분발을 그죠? 하겠습니다.
1: 여기 다 있지만 예. 이승철 형 노래를 모창하는 친구가 없어요.
0: 맞아요. 예. 오, 저 생각이 불현듯 안 나네요.
1: 예, 예, 예, 예. 예. 예. 자, 승철 형 내 거예요. 네네.
0: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제발 단 한 번이라도
1: 제발 나 한 번이라도 느끼가 아니라 녹일 수만 있다면 녹기
0: 너를 볼 수만 라디오쇼 성대모사 달인을 찾아라 코너 단골손님이죠. 연대지디 직장인지디 세종대왕지디 야구 응원가 부르는 지디 지하철 안내멘트 하는 지디 등등 온갖 지디가 다 등장했는데요.
1: 좀 준비된 거 없나? 그냥 읽는 거 말고 준비된 거 없고
0: 약간 예 지금
1: 준비를 안 했구나.
0: 그죠, 준비를 지금 급하게 한번 예. 자, 해당 영상에 지드래곤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가시기도 했죠. 예, 지디 씨가. 예, 예. 근데 지드래곤 모창이 은근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유의 그 스왁을 잘 살려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나름 후한 평가를 받은 지드래곤 모창 능력자를 좀 뽑아본다면 빅뱅의 대성 씨와 개그맨 최지용 씨. 아, 최지용 씨 난리 났었죠. 대성 씨는 주로 지디 놀릴 때 따라하는 것 같고요. 최지용 씨는 본인 너튜브에서 지드래곤 아니죠. 찌드래곤으로 활약을 하면서 모창 능력을
1: 재밌다.
0: 인정받아서
1: 찌드래곤 재밌다.
0: 맞아요. 예, 복면가왕까지 진출을 했어요.

0: 좋아요. 너무
1: 정말
0: 좋아요.
1: 대한민국에 이 GD라는 뮤지션이 있다라는 게 예, 얼마나 예. 예, 큰 행복인지 그래서 몰라요.
0: 제가 저 DJ 셋 안에도 예. GD 노래가 한 세 곡 정도는 항상 세네 곡 가지고 다녀요.
1: 오, 예. 또 홈, 좋아하는 마음으로.
0: 얼마 전에 그 경희대에서 홈 스위트 틀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마음이.
1: 아우, 다들
0: 삐딱하게도 들고. 예.
1: 삐딱하게 뭐 예, 예. 반응 끝나죠. 지드래곤 씨가 이제 라디오 쇼에 이제 나올 차례가 되지 않았나.
0: 예, 예. 뭐 그거 부탁하면 한 번은 나와줄 텐데.
1: 그렇죠.
0: 그냥 기회가 되면 나오면 좋죠. 아, 부담을 주고 싶진 않고.
1: 그날이 언제가 됐든 저도 예, 꼭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요, 함께 못할 거예요. 막아요.
1: 올게요.
0: 좋아요.
1: 저 밖에라도 있을게요.
0: 알겠어요.
1: 예, 예, 예. 예.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0: 유병재, 강균성, 소유, 나비, 배우 김유정 씨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 정인 씨 모창을 했지만 짧게 따라하는 건 좀 쉬워도 길어지는 순간 금방 들통이 납니다.
1: 맞아, 네. 맞아.
0: 이번 주에 방영된 히든싱어 시즌 8 정...

0: 그만.
1: 정답 이승철.
0: 아니에요.
1: 하동균입니다. 예, 하동균인데.
0: 좋아, 좋아.
1: 야, 박명수 씨, 작년에 서울가요제에서 하동균 씨, 우주 씨랑 셋이서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이거 열창하셨잖아요.
0: 예, 예, 예. 예, 예, 예.
1: 함께 무대 서보니까 어떠셨나요?
0: 뭐, 네, 알만했어요.
1: 어, 그래요?
0: 예.
1: 어, 확실히.
0: 뒤지지 않았어요. 예, 예. 저도 잘했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1: 아, 그럼요.
0: 예. 음악엔 저도 진심이기 때문에.
1: 어. 예, 예. 아니, 근데 우리 박명수 씨가 하동균 씨 막 멘트 챙겨주려고 애쓰니까.
0: 네.
1: 하동균 씨가 안 챙겨주셔도 돼요. 벽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0: 그게 이제 뭐 예능이니까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죠.
1: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니, 덕분에 너무 재밌었는데.
0: 저도 솔직히 누구 챙길 입장이 아니었어요.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죠. 예.
1: 아니, 박명수 씨가 집에서 피아노 치면서 하동균 노래 자주 부른다라고 팬심을 또 고백하셨었잖아요.
0: 실제로 많이 불러요. 예.
1: 오? 아, 주로 이 나비야?
0: 아니, 한참 기다려줄래? 왜 자꾸 울?

0: 예. 노래 좀 깔지 안 깐 이렇게 좀 깔면서 해야 좀 재밌는데. 예.
1: 아, 모창이니까 최대한 아, 흉내를 내보면서.
0: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범준 씨하고 통화한 지도 한 1년이 넘네.
1: 어, 그래요?
0: 예, 예.
1: 아니 히든 시건 장범준 편 패널로 우리 박명수 씨가 출연을 또 했었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1: 친분이 좀 있으신 거죠?
0: 그죠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작년인가 전화해서 내 노래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1: 아, 그 뒤로 연락이 없구나.
0: 그 뒤로 연락이 진짜 없네요. 진짜 없어 진짜. 나는 뭐 범준이 노래를 좋아하니까 예. 범준아 네 노래만 만들면 내

0: 운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위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1: 박명수의 라디오쇼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기획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16 지방선거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1: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승기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꾸물향해님이 음악 앨범 DJ 그 저 트라디님의 헤어진 다음 날 모창 많이 하잖아요.
3: 아, 맞아 맞아.
1: 그대 오늘 하루는 웃댔나요? 웃댔나요? 네. 어땠나 이거? 웃댔나요?
3: 맞아요.
1: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네. 예 예. 아, 옆 동네에서 라디오 하시는 이문세님 모창. 남들도 남들도 모르겠. 소송이다 울었지 왜 이렇게 이렇게도 많이
3: 비슷했어요.
1: 아니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요. 예예.
3: 5160님 예. 이소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요?
1: 예.
4: 말할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1: 왜래요? 예 알겠습니다.
3: 그리고 아 맞아 이동철님께서 자두님 모창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잘 말아줘 잘 눌러줘.
1: 오 잘한다.
3: 느낌 있죠.
1: 오 잘하는데.
3: 흉내를 많이 냈어요.
1: 아 잘하는데 네. 조금 편하게 해. 김경호 모창은 뭐

0: 나 예, 사람 하나 잘못 뽑으면 어떤 꼴 났는지 아시잖아요. 예, 작살 납니다. 그러니까
1: 예. 예,
0: 우리나라가 더 지금 저 잘 살 수 있도록
1: 네.
0: 정말 턱 부러진 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1: 맞아요. 저는 또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0: 네.
1: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투표를 하게 그럼요. 되더라고요.
0: 예, 예. 진짜 이거 잘 뽑아야 돼요.
1: 맞습니다.
0: 정말. 예.
1: 자,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국민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죠. 이번에는 2008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된다고 합니다. 투표할 땐 반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학생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앱 실행 화면만 인정되고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투표 시 주의할 점 또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두 명 이상한테 기표를 하면 무효 처리되고요.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역시 무효 처리 당연하죠.
0: 그러니까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왜 중간에 대 찍냐고요.

0: 개표 방송도 저희 KBS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월드컵 중계 방송도 KBS 이영표와 그리고 전현무와 예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기대됩니다. 예.
0: 잘했어. 아 근데 저기 우리 슬기 오늘 고생 많네. 이거 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슬기 저기 치킨 상품권 하나 주자.
1: 어머.
0: 내 권한으로 할게.
1: 정말요?
0: 예. 치킨 상품권 하나.
1: 저희 신랑이 치킨 진짜 좋아하는데.
0: 아니, 이거 저 여기 출연료 이거 뭐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
1: 아예 아니에요.
0: 휘발유 차 타고 오면 그 적자예요.
1: 귀한 자리입니다. 경차라 괜찮아요.
0: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1: 괜찮습니다.
0: 저기 괜찮습니다. 뭐야 치킨 상품권 하나 줄 테니까 애들이랑 뜯어라 가서.
1: 예.
0: 뭐, 투표하고 나서 뜯어.
1: 잘 먹겠습니다.
0: 예.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예. 카라의 노래인가요?
1: 네 맘마미야. 맞습니다.

0: 지키면 됐죠?
1: 아우 충분해요.
0: 용돈 좀 드려요?
1: 예.
0: 알았어요. 지갑을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요.
1: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아, 지갑을 놓고 용돈 드린다는 얘기를 먼저 물어보신. 아니, 야, 감사합니다 어쨌든.
0: 아니 예. 지갑을 놓고도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아, 그럼요. 예, 예, 예. 마음이 감사한
0: 그러면은
1: 거죠.
0: 그러면은 저 저희 녹음이 있거든요.
1: 예예. 예.
0: 그럼 지갑을 놓고 왔으니까 녹음 끝나고 지하 4층이거든요. 네. 걸어서 내려오시면 더울 텐데 아, 괜찮겠어요?
1: 아 제가 다음 예.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아, 아쉽네. 예 아쉽네.
0: 다음에 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예.
1: 마지막 키워드 가, 가,

0: 다가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독립하는 시기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1: 네, 네, 네. 이해가 됩니다.
0: 그렇죠. 예. 아, 저도 막내 동생 있지만 막내 동생이 지금 95년생이거든요.
1: 네. 진짜 어리다.
0: 나이 터울이 좀 많이 나요. 예, 9살 차이 예, 나는데 예, 예. 엄마랑 지금 같이 살아요.
1: 그래요.
0: 예. 지금 뭐 내년에 결혼한다 만다 얘기가 있는데 네. 또 식장 가봐야 아는 거니까.
1: 그래요. 예. 결혼은 쉽게 결정할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0: 우리 박명수 씨를 너무 사랑해요.
1: 아,
0: 제 진짜? 남동생이. 예.
1: 아유, 잘 되겠네요.
0: 매주 가, 그렇죠?
1: 예.
0: 갈 때마다 우리 명수 형 잘 계시지 하면서
1: 진짜
0: 늘 안부를 저보다 더 물어요.
1: 그래요. 근데 예.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예. 고통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미리미리 좀 축하드리고요.
0: 그렇죠. 셋째, 예. 네. 트렌드와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부모 세대의 등장으로 세대 간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과거보다 개방적이고 친구 같은 부모님과 인별그램 DM을 주고받으며 재미있는 쇼폼을 공유한다는 G세대가 많습니다.
1: 네.
0: 아예 가족 단체 깨톡방처럼 가족 단체 DM방을 만들 정도라고 하죠. 오! 와, 저희도 깨톡방이 있긴 있는데 거기에 매번 그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쇼폼이. 그럼 저희 엄마도 5, 7년 닭띠신데 예. 엄청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1: 오, 그러세요.
0: 그렇게 진짜 세대를 좁히는 것 같아요. 차이를.
1: 야, 엄마가 5, 7년이면 정말 젊다.
0: 오, 그래요?
1: 예, 예. 예,
0: 저희 엄마 5, 7 닭띠세요. 올해 7순.
1: 아, 7순이세요?
0: 네, 올해 7순이에요.
1: 아, 5, 7년이면 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착각을 했네요. 예, 예, 예.
0: 예.
1: 야, 7순이면 이제
0: 한창이죠.
1: 아유, 60에서 80까지는 중년이에요.
0: 맞아. 요즘은 그렇죠.
1: 네, 음주 가면 좋아하세요?
0: 저희 엄마가 가문은 조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앞에서는 안 하시는데
1: 네, 네.
0: 예, 리빙댄스 배우시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0: 예, 예.
1: 예, 사실려고 리빙댄스 배우시는군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예.
0: 예. 어쨌든 우리 박명수 씨야말로 사실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타 중에 스타, 거성 중에 거성 아니겠어요?
1: 제가 무슨 스타입니까?
0: 아유, 남녀노소 세대 부문 우승으로 그럼. 하나 되는 우리 라디오쇼 가족끼리 듣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강추드립니다.
1: 아, 잘하네.
0: 네.
1: 아, 슬기. 오늘 저 너무 고마워, 슬기야.
0: 예.
1: 경비도 안 나올 텐데 와주고.
0: 아유, 아니에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에요.
1: 치킨 상품권 줄 테니까
0: 예.
1: 가져가서 맛있게 뜯어.
0: 우리 명수 오빠랑 이렇게 또 토크하는

0: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1: 히든태그.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0: 정품만 파는 히든태그 스토어도 있네.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1: I love coffee, I love tea.
2: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 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예매권 선물도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거장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이죠. 6월 10일 개봉하는 SF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예, 예매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 또 협님이 주셨습니다. 우린 쥐팍을 사랑하는 쥐미세. 예, 쥐미세라고 트로트 노래 같기도 하고, 쥐미세 쥐미세 그죠? 전민기의 빈틈이 없다라고 K8하나 이하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퀴즈의 정답은 1번이죠. 6월 3일, 예, 본투표 날입니다. 여러분들 꼭 소중한 한 표 꼭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당첨자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선곡표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투어스의 노래입니다. 널 따라가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뵐게요.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저 어릴 때도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도 학교나 학원에서 가끔씩 과자 파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군것질을 해도 엄마한테 안 혼나죠. 수업도 안 하죠. 이거 완전 꿀이거든요. 대단한 날은 아니지만 다가오면 신나고 반가운 아이들의 과자 파티 같은 날. 여러분은 언제예요?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브레이브 걸스

5회 시작을 맡고 있는 폴킴입니다. 박드근님께서 저는 폴디 가광 보라 하는 날이요. 지금 보라 보고 계신가요? 1536님께서 저는 오늘 저녁 6시요. 금요일 퇴근만 기다립니다. 그럼 저는 오늘 2시요. 9909님께서 저는 오늘입니다. 오늘 일찍 조퇴 달고 강원도로 여행 가요. 저희 집 여행에는 꼭 들어가는 게 워터파크입니다. 내일 종일 둥둥 떠다니고 싶어요. 아, 좋겠다.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4608번님께서 초코 묻은 과자 맛있죠? 봉지 과자는 뭐 좋아해요? 집요하시다. 봉지 과자요? 봉지 과자. 과자를 산 게 꽤 오래 전인 것 같아요. 아,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 쌀로 만든 그 별 모양 과자 있죠? 저 그거 좋아합니다. 네,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달콤한데 고소한 요런 과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누룽지에 설탕 묻혀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네,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7411번님께서 과자 이야기하니까 3살 조카가 아기들이 먹는 과자 사달라 해서 사줬는데 하나 뺏어 먹으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계란 과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 맞아. 아기들이 먹는 과자 아니면 약간 뻥튀기 그런 류의 과자일까요? 아기들 먹는 건 뭔가 먹어도 살도 하나도 안 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있죠? 건강해질 것 같은 맛. 네. 하지만 칼로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송보라님께서 오늘 시간이 나서 사전 투표하고 왔어요. 해가 뜨거워서 양산 쓰고 다녀왔네요. 오는 길에 채소랑 과일도 사고 점심 준비하고 있어요. 폴디는 방송 끝나고 식사하세요? 아니면 미리 드세요?

랑 천안 태조산에 가고 있어요. 힐링하고 오겠습니다. 천안 호두과자랑 먹을 수 있는 커피 한 잔 보내주세요. 저도 천안 호두과자 좀 보내주세요. 맛있겠다. 저는 그 이렇게

뜨거운 거 먹는 거 좋아하는데 같이 드시게 커피 나갑니다. 9940님께서 오늘 연차라 집에 있어서 폴킴님이 진행하는 가요광장 처음 들어요. 연차 낸 김에 네일도 하고 머리도 하러 갈 건데 가기 전에 폴킴님이 보내주시는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네일 그래서 무슨 컬러로 할 건데요? 어떤 컬러로 할 건지 저한테 보내줘야 제가

0111 커피 세 잔 할 커피 세 잔 할래요. 그러다 잠 못 자요. 노인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복지사입니다. 오늘 월말이라서 너무 바쁘고요. 점심도 언제 먹을지 모르겠어요. 늦지막히 점심 먹고 폴킴님이 쏴주시는 커피 한잔 수혈해서 열일 해보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내가 줄줄 어떻게 알고 미리 감사한다고 한 거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따가 또 늦지막히 점심 드시고 제가 쏘는 커피 하시죠. 2925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카라의 프리티걸.

0: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카라의 프리티 걸 듣고 왔습니다. 저는 노래하고 라디오 하는 가요광장의 DJ 폴킴입니다. 오수연님께서 오빠! 어제 한림대 공연 와서 오빠가 사연 보내면 선물 주신다고 해서 왔어요. 어제가 축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빠가 너무 재밌게 공연해 주셔서 좋았어요. 일렬 중앙에서 열심히 떼창하느라 지금 목이 다 쉬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또 대학교 축제 가서 열심히 가요광장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약속했으니까 오수연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YJ님께서 어제 한림대 축제 갔다가 가요광장 소식 듣고 왔어요. 어제 한림대에서 목소리로 녹여주셔서 저 귀 녹았어요. 책임져요. 근데 선물 주신다고 했었는데 크크크크 부탁드려요. 지금 귀가 녹아서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선물 달라고 징징대는 거예요. YJ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3335번님께서 대진대 축제에서 폴킴님 봤어요.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너무 멋지게 노래해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 걱정되네요. 공연 중에 관객분이 건네주신 소주도 한잔하셨는데 숙제는 없으신가요? 폴킴짱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이날 비가 보슬비가 좀 내려서 관객분들이 적고 있으니까 저 혼자 천막 아래서 있으면 너무 비겁하잖아요. 나가서 비를 같이 맞으면서 우리 했잖아요. 우리 함께 하는 거니까. 네네. 소주도 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원샷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노래해야 되니까 참았습니다. 열심히. 이 세 분 약속 지켰으니까 세 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서현님께서 오 근데 밖에 갑자기 사람 관객 많아. 우리 밖에 한번 연결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요? 아 여기가 회사예요?
1: 네 여기
0: 아 여기 근처 여기 근처 아 여기 오 다들 맛있는 커피 드시고 계시네요. 한 잔해. 다들 또 이렇게 쉬는 시간에 보러 와주셨나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현님께서 포르빠 고딩은 수행 지옥에 치여 살아요. 방금도 하나 끝내고 가광 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아빠, 엄마한테 또 혼났다?
4: 아니.
3: 그러면 김밥에서 당근 빼고 먹었어?
4: 아니.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은 약간 합격 목걸이 이런 거 받을 수 있고 막뭐 그런 건가요? 타이거 PK 폴킴의 목이 매요. 폴킴의 랩을 잘 들으시고 어떤 노래의 가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 박종일 선임이 쏘아주신 쏘아 올린 오늘의 퀴즈 바로 시작할게요. 에이 에이 에이 이거 G.O.D 스타일. 내가 바람 피워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베. 나는 너를 잊어도 나를 잊지 마 레이디.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집에서 여유있게 독서하며 방송 들어요. 좋아요. 출산 휴가가 시작됐다는 거는 출산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출산을 예정을 앞두고 있다는 거겠죠? 둘 다. 아, 출산. 왠지 출산을 하셨으면은 애기 나왔다라고도 말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뭐 예정이실 것 같아요. 몸 잘 편하게 쉬시면서 정말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소개한 다섯 분께 피자,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봉누낭님께서 폴디처럼 열심히 살아야 징. 우리 열심히 살아요.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 듣고 왔습니다. 2638번님께서 폴킴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얼마 전 산책길에서 담장 너머로 활짝 핀 붉은 장미를 봤는데 너무 예뻐서 공유해요. 오, 장미가 무슨 정원에 핀 것처럼 정말 많이 폈네요. 아, 예쁘다. 오, 예쁘다. 하트 컨텐트님께서 폴킴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아 다시 읽고요. 폴킴님 안녕.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미국에서 듣고 계시다던 Heart Content 님께서 어머나 저 미스칸소에 있어

동작에서 동호대교 사이로는 양방향의 차가 많습니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 휴게소 부근의 화물차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서 정리 중이지만요. 바람부터 정체 굳어져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다시 속도 줄입니다. 반대 목포 쪽 금천과 팔탄 분기점 부근 주춤한데 이 사이 조남 분기점 부근 5차로와 갓길은 고장난 대형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쿨 FM 50제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5: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6: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5: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7: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래하고 라디오하는 폴킴입니다. 이진선님께서 안녕하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매일 듣고 있어요. 폴킴님 너무 재밌어서 저희 회사 직원들 모두 폴킴의 팬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은 이 시간에 타 라디오 20년 동안 들었는데 이제 폴킴 거 들어

0: 많이 빠져나가서 네. 그렇게 성대에 건조감을 유발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논문을 봤는데 한 세 장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선생님이 네. 드시려고 논문을 직접 쓰신 건 아니죠?
0: 아, 그건 아닙니다.
1: 8125님께서 오늘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쌤.
0: 감사합니다.
1: 시호님께서 저 목 풀고 있어요. 샤샤님이 12시간 수업이요. 어제 수업 몇 시에 끝나신 거예요? 하셨습니다.
0: 어제도 밤 9시에 끝났습니다.
1: 와 진짜요?
0: 아침 10시 시작했고요.

0: 방법을 조금 보여드릴까요? 쌤 피아노 앞에서 잠깐 살짝 네. 지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알겠습니다.
0: 그럼 그 라디오 최초로 저 일어나서 저 라디오 좀 진행 좀 해볼게요. 여러분 아 잘 들리시죠 여러분? 자 뭐부터 할까요 쌤?
1: 저희 지난, 네. 지난주에 했던 네. 수건 물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0: 네 저번에 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두 번째 제갈이었죠. 네 수건을 좀 이렇게 도톰하게 두세 번 접어서 입에 물어볼게요.
1: 저도 하나 같이 써보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너무 얇으면 안 되고 입이 조금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엄지 그 손가락 한 두 개 정도 두 개에서 두 개 반 정도 되는 너비로 수건을 좀 접어주세요.
1: 네 이렇게요.
0: 네 그리고 네. 물까요?
1: 네
0: 네
1: 그다음 저음부터 우리 네. 5도 스케일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0: 조금 입술에 힘을 더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 발성을 할 때 네.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네. 콧소리를 내시면 안 돼요.
1: 아, 이렇게 네. 체준처럼 흥흥흥 하시면 안 되는 게.
0: 그래서 이렇게 물었을 때 네. 뒤집어서 한 번만 물어봐 주시겠어요?
1: 뒤집어서요?
0: 예,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1: 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0: 그래서 이게 콧소리가 안 나게끔 네. 이제 울고 살짝 막아볼게요.
1: 문 상태에서 코를 이 여분으로 살짝 막아볼게요.
0: 네. 이러면 코로 나오는 소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보통 발성 훈련을 네. 할 때는 이렇게 5도 스케일을 한번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인 오버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9도 스케일을 한번 해주시는 게 네. 이제 좋습니다.
1: 옥타브로요? 예. 한번 해볼까요?
0: 스케일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쭉 점핑 해볼게요. 두 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예, 폴킴이 고음 가수가 되었습니다.
1: 저 고음 가수 될 수 있는 거였어요?
0: 지금 B거든요. 엄청 높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1: 네. 네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자리로 모셔볼게요. 이렇게 수건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쉽게 목을 풀 수가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박초롱님께서 연습하는 목소리도 왜 이렇게 감미롭게 들리죠? 민윤기님께서 그 와중에 잘하네. 김명곤님도 얼굴 못생겨질까봐 카메라 안 보고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또 쌤 바라보느라고 제가 방향을 그렇게 봤어요. 이하루님께서 아니 보이는 라디오를 안 볼 수 없네 하셨습니다. 그럼요. 이게 또 보면서 배우는 거랑 듣는 걸로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네. 저희는 사연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비단 잉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평소 친한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요. 저 목소리 엄청 커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데시벨 좀 낮추라고 합니다. 근데요. 노래만 부르려고 하면 목이 탁 막힌 것처럼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목소리가 작아져요. 크게 부르려고 노력해도 누가 제 입을 막은 것처럼 음성이 작아집니다. 제 자신감의 크기가 작은 탓일까요? 저에게 솔루션을 주세요, 양주영 쌤.
0: 이분도요. 네.

0: 조금 더 숨을 깊게 들여 마시려고 노력하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야지 나가면서 우리의 공명이 생기고 배음이 생기면서 네. 이제 소리가 커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1: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조금 네. 쉽게 해보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를 만나가 아니고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숨을 쉬어야 되는 구간에서 네. 충분히 숨을 들여 마셔주는 거
0: 네.
1: 근데 또 너무 과하게 마시면 안 좋죠.
0: 그렇죠. 노래를 할 때는 네. 적당히 마셔야 되는데 이제 네. 훈련을 목표로 할 때는 조금 더 깊게 마셔서 네. 그 호흡을 조절하려고 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돼요.
1: 아, 우리 비단 잉원님 노래방 가서 이 노래가 들어가기 전에 숨을 마시는 연습을 좀 해보면서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설하님께서 보통 배에 힘을 주고 노래하면 소리도 커지고 고음도 올라간다는데 그 방법은 틀린 건가요?

0: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요. 네네. 이제 호흡은 압력이고요. 네. 성대는 저항이에요.
1: 오, 압력과 저항.
0: 근데 저항이 약한데 네. 압력만 세지면 소리는 커지지 않습니다.
1: 오.
0: 그래서 그 압력을 받쳐줄 수 있는 성대에 압력이 필요해요. 오. 저항이 필요해요.
1: 네네.
0: 그래서 성대를 꽉 잠궈주는 훈련을 하시면 소리는 얼마든지 커질 수 있습니다.
1: 하나 궁금한 건 네네. 그러면 만약에 성대의 저항이 좀 떨어지면 네. 압력을 줄이면 되는 건가요?
0: 그러면 이제 압력이 줄어들기

0: 에서도 근데 쌤 수건 물고 따라해봤는데요 턱이 아파요 이게 맞는 건가요?
1: 좀 작게 물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제가 또 네. 이렇게 두 번 접으라 그래서 너무 일반 수건을 두 번 접으면 너무 이렇게 네. 벌어지기 때문에 입이
1: 맞습니다.
0: 그 적당한 크기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가락 딱 두 개 정도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입 크기에 맞춰서 네. 물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입 크기에 맞춰서 네. 네. 저희는 그러면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1: 네. 92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여러 곳에서 발성 연습도 했는데요. 잘 안 되네요. 저는 트로트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트로트 발성은 어떻게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요즘 잘 나가는 트로트 가수들의 목소리를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 긁는 소리를 자꾸 내게 되고 성대도 다치는 느낌입니다. 저도 열심히 트로트 연습해서

0: 네네.
1: 그럼 트로트 가수분들은 발성 연습이 방법이 좀 다른가요?
0: 아닙니다. 성대를 사용하는 방법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아. 장르 불문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만 창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1: 오.
0: 네. 일단 성대를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다양한 창법을 구사할 수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훈련 방법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마디로 네. 발성 훈련은 발성 훈련이고 네. 노래를 부르는 스타일은 또 스타일대로 따로 가져가는 거죠.
0: 그렇죠.
1: 오호. 그러면은 우리 또 트로트를 잘하고 싶은 우리 그 미래 이명웅 씨께 저희가 조금 소개해드릴 수 있는 뭔가 방법 뭐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트로트 발성은요
1: 네.
0: 이제 성대를 다른 장르에 비해서 좀 많이 압축해서 사용을 합니다.
1: 아 압축.
0: 예. 그 압축된 성대 접촉이 필요한데
1: 네.
0: 이제 그래서 목소리의 데미지가 또 크기도 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하신 분들이 이제 잘못 긁는 창법이라든가 꺾기 잘못하면은
1: 네.
0: 이제 목에

0: 네. 오케이. 그냥 아가 아니고
1: 예, 꽉 무시고
0: 아
1: 네.
0: 어, 이게 소리가 진해졌어요.
1: 예, 이게 성대 접촉률을 강화시키는 훈련 방법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0: 오, 근데 네. 이거 훈련도 그럼 조심해서 해야겠네요.
1: 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정확한 자세 안에서만

참 발성의 세계 어렵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또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02번님의 신청곡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그날이 오면.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됐습니다. 좋은 목소리 연구소의 양준영 대표님과 오늘은 관리 중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혜진님께서 폴디는 가광에 선생님 나오니까 이번 주는 레슨 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레슨 못 했잖아요, 아직.
1: 그저께 오셨는데?
0: 아, 그저께 했죠.

0: 이 수건이 가장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먼저 우리 현지님 노래 한 곡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현지님의 노래를 들어봐야 저희가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 네.
1: 오 예스, 가보시죠.
2: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난독공야. 가슴은 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세고 돌아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1: 아, 노래를 너무 귀엽고 맛있게 부르시는데요.
0: 근데 목소리 톤 자체가 네. 고음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성종인 것 같아요.
1: 알토처럼 들리나요?
0: 아니요.
1: 오, 그래요?
0: 네. 고음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성대를 갖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1: 오, 그럼 훈련법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0: 혹시 합창을 하는데 이제 혹시 클래식 전공이신가요? 아니면은

0: 하더라고요. 이거 따라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노래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1: 사실 요즘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릴스나 우리가 쇼츠 같은 것들을 네. 보다 보면은 이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나와갖고 발성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시는 네. 적들이 많아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의 지금 훈련돼 있는 상태들이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근데 얘를 고급자인데 네. 초보자들이 잘못 따라해서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0: 아.
1: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방법, 그러니까 나쁜 방법이 아니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그 발성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쇼폼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0: 아하.
1: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 알려준 예. 씨는 그 쇼폼에 나오는 방법들이 나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예.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1: 그렇죠. 굉장히 높죠. 안 맞을 가능성들이 네. 높습니다.
0: 네. 예. 아, 주의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도전을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0203번님께서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폴킴의 가을광장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승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중지와 구간 변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의 전동차 운행 사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중지되고요. KTX의 열차 운행률도 현재 평소 대비 73.7%로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복구 작업에 따라 열차 운행 추가로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운행 상황 미리 확인 후 출발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시간인 만큼 차도 많고 돌발 소식은 더 늘어 있는데요. 서울 방향 서양고속도로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 주춤하다가 순산 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은 고장난 차로, 서서울 요금소 3, 4차로는 사고난 화물차로 차단돼 부근 혼잡하고요. 구리 쪽 강변 부근

0: not to become a man of success, but rather to become a man of value.
1: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0: 저는 솔직히 엄청 성공해가지고요. 왜 큰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몇 층 가세요?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은 아, 제 건물이라 좀 둘러보려고요.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고 싶거든요. 제가 너무 성물 같나요? 에이, 여러분도 저랑 같은 생각이잖아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here we go.

0: 눈 떠가지고 느지막이 눈 떴을 때 그때 배가 더 허기가 져요. 저는 모든 게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의 내 인간적인 가치에 좀더 생각을 많이 하고 거기에 중요성을 두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많이 알려주세요. 가비의 Super Radio. 먼저 2부에서 애드립이 조금씩 늘고 있는 절대 웃지 않는 만능 AI죠. 게스통의 뉴스통 만날 거고요. 또 위로가 필요하거나 무조건 편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면 이 코너가 딱입니다. 가비 bless you. 그리고 3, 4부엔 지식 충전하는 날이에요. 경제 쪽에 관심 없으시면 조금 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같이 똑똑해져야죠. 1라디오 성공 예감 진행자 이대호 대표님 모시고 아는 것이 힙이다 할 건데요. 주식은 사랑이다라는 제 지난주 발언이 약간 재밌으셨나 봐요. 예, 저도 이 발언은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오르면 사랑이 맞잖아요. 예, 아시죠? 잠시 뒤에 저랑 같이 경제 공부해 보고요. 갑이랑 수다 떨고 싶은 분들, 이것저것 막 말하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메일도 무료예요. 자, 이제 광고 듣고 5월의 마지막 금요일 같이 즐기러 가볼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베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전?

0: 결혼 후 프로포즈. 나한테 장가 와줘서 고맙다고 프로포즈 야무지게 해줘야겠어요. 오, 6716님. 어, 이게 완전, 이거야말로 퀸의 마인드 아닌가요? 어, 예, 요 퀸. 6716 퀸님이랑 제가 전화통화 좀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는 김바비라고 합니다.
0: 김바비.
1: 네.
0: 바비 girl.
1: 네, 바비예요.
0: 오, 안녕하세요. 아니, 네. 이제 프로포즈를 하실 계획이시라고.
1: 네.
0: 그럼 남편분은 아예 모르시겠네요?
1: 아예 몰랐는데 네. 지금 출근을 안 해서 옆에 있어요. 그 지금 공개할 것 같아요.
0: 어떻게? 잠깐만. 그럼 우리가 공개해버린 거예요?
1: 아, 뭐 괜찮아요.
0: 괜찮으세요? 아, 지금 근데 김바비님.
1: 네.
0: 딱 목소리만 들어도 그 테토녀의 기운이 싹 느껴집니다.
1: 아, 나름 지금 착하게 맞고 있는 건데.
0: 그래요?
1: 네.
0: 아,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프로포즈 어떻게 할 건지는 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옆에 계시니까.
1: 아니요, 상관없어요.
0: 괜찮으세요?
1: 네.
0: 그러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프로포즈를 계획하고 계신지?
1: 아, 저희가 뭐 거창하고 이런 건 없고요.
0: 네.
1: 그냥 좋은 데 데려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 다음에 꽃다발 하나 안겨주고, 지금 듣고 있는데, 아우, 민망하다. 그리고 나한테 장가줘서 고맙다고, 그냥 뽀뽀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0: 아, 데려간다. 안겨준다. 네. 요런 요 단어 선택들이 굉장히 테토테토하고, 아, 저 네. 테토녀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1: 네.
0: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약간 그러면 남편분들 애견이신가?
1: 아, 완전이요.
0: 아, 완전 애견남이시구나.
1: 네.
0: 처음 만난 설도 좀 알려주세요.
1: 아, 그냥, 친한 언니랑 술 먹고 있는데 만난 거예요.
0: 네.
1: 근데, 뭐, 그때는 그냥 착하고, 좀 재미없지만,

0: 누군데요? 누군데요?
1: 아, 그러니까 바비 한채영.
0: 아, 진짜?
1: 네.
0: 오, 오, 우리, 오.
1: 아,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아. 지금 그냥 흔한 아줌마가 됐고요.
0: 어, 나중에 진짜 사진 너무 보고 싶은데.
1: 네.
0: 아, 저희 라디오 자주 들으세요?
1: 네, 맨날 들어요.
0: 어, 진짜요?
1: 아, 근데 사실 맨날은 거짓말이고 주말에 못 듣고요.
0: 아, 자주 들어주시면 됐죠.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1: 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매일 듣고 있어요.
0: 아, 그러면은
1: 네.
0: 나중에 한번 네, 네. 그 사진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네. 공개하지 않고 저는 기억하고 있을게요.
1: 빵 터진 모습이 포착이 되면 보내드릴게요. 에, 에, 에, 에.
0: 아, 알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요, 네, 네. 저희 전화 마무리 할 건데 너무 재밌었어요. 바비님, 다음에 네. 또 그 보내주세요. 저희 문자도 보내주시고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해요. 아, 프로포즈 하고 재미난 후기 네. 생기면 또 사연 보내주세요.
1: 아, 저 자주 보낼게요.
0: 어, 네, 자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아, 너무 귀여우시다. 아, 너무 좋아요. 저 이렇게 전화통화하면요. 느껴져요. 많이 보셨고, 저의 성격을 다 아시는 그런 느낌이 좀 느껴져 되게 편하거든요. 아, 너무 귀여운 사연이었습니다. 프로포즈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잠깐.

2시엔 가비가 내려와. 네, 여러분들의 사연, 문자 사연 좀 더 읽어볼게요. 8460님, 친구들이랑 장기자랑 나가는데요. 언니 신곡 구름타기 추기로 했어요. 이 노래에서 이 부분만큼은 꼭 살려야 한다는 포인트나 중요한 부분 조언 좀 해주세요. 아, 이 부분은 꼭 살려야 된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벌스에 시작하는 그

나중에 또 할게요. 아, 또 할게요. 만회한다 치고 또 할게요. 그 제가 지금 이 영상이 그래도 뭐 1만회 넘었더라고요, 뷰가. 근데 못 보고 있어요. 내가 잘 못했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중에 만회 라이브 한번 갑니다. 네,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그 벌스에 핸드백 들고 하는 그 안무랑 친구들이랑 막 신나게 추는 그 안무가 있어요. 그거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부름타기에 그 손 이렇게 탁탁 치는 그 안무, 그 안무는 네, 신나게, 그러니까 신나야 돼요. 네, 신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막 즐기는 그 바이브가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8460님 어떻게 장기자랑으로 이 노래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체인 스모커스의 Closer.

0: 이를 아빠한테도 받고 엄마한테도 받았다는 비밀 뉴스를 전해주셨습니다. 시골주님은 절대 거짓말한 거 아니고 그냥 말을 안 한 것일 뿐이라며 자기 합리화 중이라고 합니다.
1: 아니, 말을 안 한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돈 받았냐고 안 물어보셨으면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뭐. 안 그래요? 나중에 두 배로 벌고 두 배로 뭐 열심히 일하고 하면 되지 뭐. 오케이, 다음 뉴스.
0: 죽은 깨 님께서도 역시 비밀 소식 하나 전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오늘 울산으로 출장 가서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명에게는 이번 주 새로 출시된 가비커피 가비리카노 한 잔씩 드릴게요. 오케이, 정답 받을 동안 노래 하나 틀어줘 게스통. You make me...

0: 청하의 알고리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게스통이 내준 문제, SNS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게스통, 정답 알려줘.
1: 네, 정답은 알고리즘입니다.
0: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청하의 알고리즘이 딱 나온 거잖아. 저희 정답 맞

알레르기가 생기나요? 어떡해? 어떡해? 싫어. 저는 저 같으면요 모르는 척할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알레르기 음식 뭐지?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였나요? 그거 친구들이 많이 해가지고요. 저도 검사할까 했는데 그러면 제가 먹고 싶은 거 못 먹잖아요. 저 그래서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짜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중간에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알레르기 검사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레르기가 있어도 조금씩 드시는 분은 있더라고. 너무 심하지 않으면. 근데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한번 진료 봐보시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잖아요. 체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수박맨이야. 어떡하면 좋아요. 저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과일에 대한 알레르기. 저는 망고 좋아하는데요. 망고 알레르기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한번 검사 받아보시고 일시적인 걸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자고요. 아니길 바래요. 가비 6057님 편으로 다이브. 7027님과 6057님께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패드.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0: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

먼저 갈게 따라오면 돼.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홍지문터널 출구 부근에서 난 사고로 기름램프부터 40분 이상 걸리고요. 반대 성수방향은 성산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은 월릉분기점과 월계일교 사이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중랑교부터 밀리고요. 이후 다시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막히고요. 좀 더 지나 마포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정체인데요. 동작대교 부근과 동호대교 부근에서 모두 하위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자, 저랑 같은 취향인 분에게 가비리카노 드립니다. 과연 저는 여름과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을 더 좋아할까요? 지금 콩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랑 취향 겹치는 10분 추첨해서 가비리카노 드릴게요.

0: 모르면 어때요? 오늘부터 배우면 되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힙이다. 지금 가장 트렌디한 지식만 골라서 언박싱하는 시간, 아는 것이 힙이다. 우리에게 주식은 뭐죠? 아니, 가비에게 주식은 뭐죠? 바로 LOVE, 사랑이다. 이대우 대표님께서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네. 주식이 뭐냐? 그래서 제가 주식은 사랑이다라고 네,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실 분이에요. 네. 예, 주식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의 DJ 이대호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주식이 진짜 사랑이에요?
0: 아니요, 그냥 생각이 안 나서 아무 말이나 하게 됐는데요.
1: 아니, 근데 장이 좋을 때는 사랑이죠.
0: 그렇죠, 사랑이죠.
1: 근데 장이 안 좋을 때는 미움이 됩니다.
0: 악몽이 되죠.
1: 쳐다보기 싫을 거냐. 내가 이걸 왜 사가지고.
0: 대표님도 이 일 하시면서 좀 꾸는 악몽 같은 게 있으신지. 뭔가 저는 그런 꿈을 꿔요. 무대에 오르는데 안무를 하나도 모르는 그런 꿈을 꿔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올라가라는 그런 꿈을 꿔요. 혹시 이대호 대표님은 꾸시는지.
1: 저는 이제 방송 시작한 지 한 20년 네. 정도 됐거든요.
0: 네.
1: 생방에 지각하는 꿈을 지금도 꿉니다.
0: 진짜요?
1: 예. 예전에 아침 뉴스도 오래 하고 그래가지고.
0: 지각하신 적 있으세요?
1: 방송 시작한 뒤에 들어가진 않았고요. 직전에 들어간 적은 있어요. 정말 직전에.
0: 그러면 생얼로. 없으시네요. 네.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1: 아니, 근데 이게. 네. 악몽 이야기하셨으니까 제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은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0: 네, 왜요?
1: 밤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0: 아, 밤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투자. 그런 투자가 있을까요?
1: 있죠.
0: 어떤 투자?
1: 그 필립 피셔의 책 내용 중에 그런 것도 있는데
0: 네.
1: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홀딩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정체도 알기 힘든 기업이나 혹은 코인 같은 거 샀을 때 밤잠을 과연 내가 편하게 잘 수 있을까?
0: 그렇죠.
1: 그 급변동하는 그 변동성 혹은
0: 맞아요.
1: 본질도 알지 못하는
0: 맞죠.
1: 펀더멘터 밸류에이션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밤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

0: 위스키 좋아합니다. 오,
1: 근데 거기에 언더락이죠.
0: 네.
1: 얼음이 녹죠.
0: 네, 네.
1: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술 도수가 내려가죠.
0: 내려가죠.
1: 거기다가 물을 더 타면 그런, 어떻게 돼요?
0: 그런 느낌이구나.
1: 도수가 더 내려가죠.
0: 네.
1: 희석시킨다는 뜻이에요.
0: 어, 왜 희석시켜요?
1: 마이너스 20%가 꼴도 보기 싫은 거야.
0: 네.
1: 물을 네. 있는 만큼 더 부어. 그럼 마이너스 10%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 여기다 물을 한 번 더 부어. 마이너스 5%가 될 것 같아. 그럼 어때요? 내 손실폭이 줄어드는 것
0: 같으니까처럼
1: 보이죠.
0: 보이는 것.
1: 그런데 이거는 퍼센티지만 달라지는 거고 마이너스 된 수익금 자체는 그대로죠.
0: 제가 느낀 게요.

0: 시장의 변동 때문에 사람들의 기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무도 안 사려고 할 때는 그때 줍줍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2월 상품이에요.
1: 2월 상품.
0: 사람들이 이제 거들떠도 안 봐. 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아무도 안 사려고 해. 근데 그거를 내가 세일한다고 해서 사야 될까요?
1: 아니죠. 아, 저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요즘에 매일 이제
0: 이메일이?
1: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조금씩 그 매수하는 게 있잖아요.
0: 적립식 매수, 뭐 자동 매수.
1: 네, 예. 매일 매일 조금씩 하는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많이 하시던데.
0: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예요.
1: 네.
0: 방식을 여쭤본 거예요. 방식.
1: 네.
0: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실은. 네. 무엇을 살 것이냐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에요.
1: 잡초에
0: 매일매일 물 주는 건 어때요?
1: 어, 오케이, 오케이.
0: 질문이 잘못된 거죠.
1: 오케이, 선생님, 와우, 네. you're so good.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종목이 중요하다. 네가 매일 사든 한 번에 크게 사든 중요한 게 아니고 종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대표 지수에 매일매일 조금씩 사서 모으겠다.
1: 네.
0: 월급 나올 때마다 기계적으로 사서 모으겠다라고 하면은 뭐 미국의 대표 우량주, 가장 성장하는 나라, 가장 떠오르는 기술 기업, 그거는 나쁘지 않죠.
1: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0: 근데 내가 물린 거에 계속 물을 타겠다. 도시락 싸들고 이제 쫓아다녀야죠.
1: 오케이. 아, 오늘 너무 재밌는데요. 약간 오늘 너무 약간 느낌 좋은데요.
0: 근데 실제로 배우고는 계시는 것 같아요.
1: 지금 되게 배우고 있어요.
0: 어, 그래요.
1: 이대우 대표님께요.
0: 예, 고맙습니다.
1: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투어스의 오버드라이브.

0: 7931님, 주식은 언제 사야 제일 싸요? 아침 9시 문 열리자마자 사자니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 생길 것 같고 오후 3시 넘어서 사면 다 끝난 잔치집 같고 주식 고수들은 보통 언제 쇼핑을 하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 쇼핑에 나 내가 말하면서 느꼈어. 지금 쇼핑에 굉장히 지금
1: 부자신가 봐요. 주식을 막 다 사서 모아. 예, 막 싹쓸이해.
0: 쇼핑 스프리.
1: 부럽다. 예.
0: 몇 시 쇼핑하시냐고 여쭤보셨는데요.
1: 아니 근데 사실은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몇 네. 시에 가장 주가가 높다. 네. 이런 거는 사실 통계적으로 보기에는 유의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근데 거래량, 거래 네. 대금이 가장 많이 쏠릴 때는 있어요.
0: 언제예요?
1: 개장 초반. 개장 그리고 초반? 폐장

0: 이제 아 기다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오픈 런.
1: 그렇죠,
0: 오픈 런
1: 그렇죠.
0: 하는
1: 그런
0: 느낌인
1: 개념이에요.
0: 거구나.
1: 그런데 어느 시간에 사야 가장 유리하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별로 유의성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예요. 그냥 원칙.
0: 원칙.
1: 낮에 내 일하고 내 생활하고 하루에 두 번만 쳐다볼게. 언제 개장할 때 폐장할 때. 시가와 종가만.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에요. 안 그러면은 무슨 이제 코인하고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계속 막 새벽에도 쳐다보고.
0: 그치.
1: 잠은 언제 자.
0: 그치. 예. 내 재산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주식에 있느냐가 더 많이 쳐다보게 하는 그 횟수 증가량이랑
1: 그럴 수도 있죠.
0: 같아요.
1: 그럴 그쵸? 수도 있죠.
0: 많이 들어가 있으면 저는 계속 볼 것 같긴 해. 지금도 틀어놨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전 재산이 들어가 있다면요.
1: 근데 그거요. 아마 집을 사신 분들도 아실 텐데 내 네. 집값이 지금 얼마인가 매일 찾아보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살고 있으니까 실수요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네.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실수요의 가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주총 가려고 주총 가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지는 않다 보니까
0: 그쵸.
1: 집이랑은 다르게 사람들이 좀 쉽게 쉽게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냥 주식은 애초부터 자본의 단위다.
0: 그러면은 추천하시는 거는 그냥 아침 일어나서 개장이라고 하나요?
1: 그렇죠. 그렇죠. 뭐 그냥 아침 일어나서 미국장 네. 한번 어떻게 됐나 한번 보고.
0: 그거 한번 보고.
1: 그렇죠. 그리고
0: 끝날
1: 뭐
0: 때 한번 보고.
1: 요즘에 NXT라고 해서 대체거래소도 있고 한 650개 종목은 8시부터 거래가 되니까
0: 오케이, 오케이.
1: 그때쯤 좀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0: 오케이. 오케이. 그거를 추천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7703님. IRP. 연금저축, ISA, 왜 계좌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계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1: 아니요. 돈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계좌 수보다는?
0: 아, 저 같은 귀차니즘을 위해 한 계좌만 추천해 주세요. 오, 저 들어봤던 거는요. ISA, 이거 한번 들어봤습니다.
1: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네. 계좌는 네. 뭘까요?
0: 돈을 넣어놓는 곳.
1: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목적이 달라야 해요.
0: 목적이.
1: ISA는 네? Individual Saving Account라고 해서 개인 와. 자산 형성을 위한 계좌예요. 목돈을 쌓아나가는 계좌고 IRP는 Retirement, 펜션, 그래서 은퇴 자금이에요.
0: 아하,
1: 그러니까
0: 그렇구나.
1: 목적이 ISA는 목돈을 모아나가는 거고 IRP는 은퇴 이후에 연금을 마련하는 거다 보니까
0: 은퇴군요.
1: 하나는 앞단에 있는 거 하나는 뒷단에 있는 거
0: 오케이.
1: 이게 목적이 달라요.
0: 아 그러네. 그럼 그 은퇴를 준비하는 거면은 IRP를 가시면 되고
1: 네.
0: 그냥 저축을 더 하고 싶고 불리고
1: ISA.
0: 싶다 하면 ISA.
1: 요 두 개가 나라에서 정부가 국가가 자산 형성을 하세요 노후 준비를 하세요라고 해서 비과세 혜택 이런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나라에서 세금으로 도와주는 거면 당연히 해야죠.
0: 그쵸, 그쵸.
1: 다른 계좌보다.
0: 아, 빨리 만들어야겠다. 안 만들고 있어요.
1: 안 하셨어요?
0: 네. 얼른 만들게요.
1: 그리고 또 하나가
0: 네.
1: 계좌별로 사실은 이제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아니고 이제 네. 관리 가능해야 돼요.
0: 그렇죠. 관리. 아 맞아.
1: 근데 저는 어떻게
0: 돼.
1: 추천을 드리냐면 네. 장투, 단타,
0: 네.
1: 계좌를 따로 쓰시라.
0: 알겠습니다. 네.
1: 예전에 보면 시골에서 네. 소 키우시는 어르신들 보면
0: 네.
1: 소마다 이름이 달랐습니다.
0: 왜요?
1: 그냥 누렁이 뭐가 아니라 네. 첫째 대학교 가는 등록금, 둘째 사업 미천 이런 식으로. 그러면
0: 아,
1: 이 소를 대하는
0: 녹음이랑.
1: 태도가 달라져요.
0: 아 그렇구나. 아이고.
1: 계좌도 이렇게
0: 그렇구나.
1: 가야 돼요.
0: 오케이.
1: 사실은 우리가
0: 와우.
1: 같이 투자하고 장기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금세 팔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단타에 대한 욕구를 인간이라면 참을 수가 없어요.
0: 그렇지.
1: 놀이하는 인간, 유희를 즐기려는 인간의 본성은 있어요.
0: 네.
1: 호모 루덴스라고
0: 네.
1: 놀이하는 인간이
0: 네.
1: 이 사피엔스 안에도

0: 근데 내가 매매를 하고 단타하는 걸 네. 치고 빠지기 위해서 장기 투자하는 원칙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 오케이.
0: 그래서 칸막이를 두시라는 거야. 칸막이를.
1: 좋아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퀴즈를 내야 돼요.
0: 아 그래요? 네. 네. 말이 많아져가지고 하다 보면.
1: 그럼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잘 듣고 잘 따라하고 계신지 중간 점검 퀴즈 나갑니다. 네. 주식 투자는 해야겠는데 어떤 회사가 좋은지 도무지 고르기 힘들 때 기업 주식들을 한 바구니에 골고루 담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주식 상품이 있습니다. 어, Exchange Trade Fund의 줄임말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MBTI, 2번 ETF, 3번 KTX, 4번 Antity Fragile Fragile. 네, 이렇게 있는데요. 너무 쉽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아, 네.

0: 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까 퀴즈 내드렸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주식 상품,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1: KTX? ETF.
0: 네. ETF였습니다. 2번 ETF였는데요. 선물 받으실 10분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아니 근데 대표님, 네. 저도 ETF를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너 주식하기 무서우면 ETF 사. 요렇게 많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맞나요? ETF가 뭔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1: 주식하기 무서우면 ETF를 사라고요?
0: 네.
1: ETF가 대부분 이제 주식형 ETF가
0: 네.
1: 많거든요.
0: 예. ETF를 사라 그랬어요. 저도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네네. 틀린 말인가요?
1: 헷갈리시죠?
0: 예.
1: 눈동자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0: 예. 아니 난 진짜 들었단 말인데 그게 아닌가 해서.
1: 계란, 달걀 싫어하는 사람한테 네. 달걀이 무서우면 30개 들이 계란 한 판을 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ETF는요 네. 바구니입니다. 바구니.
0: 바구니.
1: 바구니예요.
0: 맞아. 내가
1: 바구니를 사. 그러면 네. 그 바구니 안에 네. 뭐가 담겨 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0: 맞죠.
1: 부동산을 담고 있는 ETF도 있어요.
0: 오.
1: 채권을 담고 있는 ETF도 있고.
0: 아, 금을 담고 있는
1: 금.
0: ETF.
1: 원자재를
0: 있죠?
1: 담고 있는 ETF도 있어요. 그러니까 ETF는 바구니일 뿐 바구니. 핵심은 그 바구니 안에 주식이 들었는지 어떤 주식이 들었는지가 핵심이에요.
0: 아마 그러면은 이 여기서 지금 4812님도 똑같은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친구가 주식 무서우면 ETF를 사래요. 알아서 분산 투자를 해주는 주식이라던데 펀드랑 뭐가 다른 건가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1: 알아서 해주지는 않고요. 본인이 결국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0: 네?
1: 그 무서운 거 하나쯤은 좀 덜어놓을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분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각 기업, 단일 기업의 리스크를 분산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이 참 좋다고 해요. 그런데
0: 그러니까
1: 어느 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날지 몰라. 어느 기업이 또 HBM에서 역전을 할지
0: 네.
1: 몰라. 그러면 그냥 그걸 다 담고 있는 바구니를 사는 거죠.
0: 아, 종합 선물 세트네요. 진짜.
1: 그렇죠.
0: 아.
1: 근데 그 종합 선물 세트. 선물이
0: 네.
1: 뭐냐?
0: 네.
1: 포장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0: 아, 저 그래서 추천 많이 받았던 게 미국 그 무슨 기업 ETF.
1: 무슨 기업?
0: 아, 왜요? 왜 또?
1: 미국의 기업이 몇 개야?
0: 무슨 말 하는지 네. 알잖아요, 대표님. 그 미국 기업 중에 큰 거. 그거 모아놓은 ETF. 그거 사라고. 아시잖아요.
1: 우리나라에만 상장돼 있는 ETF가 몇 개인지 아세요? 1000개가 넘었어요. 우리나라에만.
0: 아,
1: 예, 그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0: 정말 모르시겠죠. 죄송해요, 제가 진짜 예.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1: 네. 아니 그래서 네. 모르면 이제 주가 지수를 네. 이야기하잖아요.
0: 네, 네.
1: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0: 미국?
1: 미국이죠. 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만 500개를 모아놓은 게 S&P 500 지수고.
0: S&P 아, S&P 500 맞아, 맞아, 맞아.
1: 들어보셨죠?
0: 아, 네. 헷갈렸다.
1: 그 500개는 어디 있을까요?
0: 아, 그 500개요?
1: 네, 어디 있을까요?
0: 어디 한 바구니 담겨 있지 않을까요?
1: 기업들이? 네, 그게 네. 사실은 미국에도 거래소가 참 여러 개예요.
0: 네.
1: 뉴욕 증권 거래소도 있고
0: S&P?
1: 나스닥도 있고
0: 네네.
1: 여기저기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특정 기준을 잡아서 50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해서 우리 왜 신용평가 이런 뉴스 나올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0: 네네네.
1: 그 회사 관련된 관계사에서
0: 네.
1: 지수 사업을 하는 겁니다.
0: 아~
1: 우리가 이러이러는 거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 게 500개.
0: 아~ 그러면 그것도 회사에서 만드는 거네요. 따로?
1: 맞아요.
0: 전 누가 만드나 했어요, 그것도.
1: 그 S&P 마음이에요. 기준을 정한 회사 마음. 그리고
0: 그럼 ETF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1: 아, 좋은 질문.
0: 네.
1: 바구니를 만드는 사람.
0: 네, 네.
1: 그러니까 자산운용사가 보통 ETF를 만들거든요.
0: 자산운용사가 만드는 거구나.
1: 그렇죠. 자산운용사들은 아, 우리가 어떤 기업들, 어떤 종목들을 담는 바구니를 만들까라고
0: 네.
1: 해서 그걸 이제 펀드를 설정.

0: 12월 결산 법인이 많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기업은 1월 결산 법인도 있고 8월 결산 법인도 있고 3월 결산 법인도 있고 다 다른데 네네. 1년에 한번 결산을 해서 준다라고 하면 보통 네. 12월 말을 기준으로 아. 해서 한 3월에 주총을 거쳐서 네. 4월 초쯤에 입금이 됩니다.
1: 아 그러면은 배당금 많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직전에 사서 배당금만 홀랑 먹고 아. 바로 팔아버리면 어때요?
0: 좋은데요?
1: 아 진짜?
0: 오 좋은데.
1: 아 좋대요.
0: 배당금 홀랑 받고 그러면은 기업당 네. 12개 돌아가면서 하면 나는 배당금만 부자가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할까?
1: 그거는 못하는 거 안 안 되는 거예요?
0: 그거 하면 이제 수갑 차고.
1: 어 진짜요?
0: 교도소 가는 거는 아니에요.
1: 아, 아니죠? 그러니까 아, 무서울 뻔.
0: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배당 락. 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건 되게 이론적인 있구나. 건데 네. 예를 들어서 12월 말일자로 주식을 사서 배당만 받고 1월 초에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 조금 복잡한데 네. 12월 31일은요. 네. 항상 휴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네.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T 플러스 2일 결제예요. 이 거래일이 지나야 사실상 실제 결제가 돼요.
1: T 플러스 1, 2?
0: 응. 이틀이 있어야 돼요. 아, 거래일, 이틀. 영업일수록 이틀이 지나야 돼요. 네네네.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 매매 계약 맺고 잔금 그날 치르질 않잖아요.
1: 그쵸.
0: 한 두 달 걸리죠. 네네. 그런 것처럼 주식은 이틀이 걸려요. 어. 이거 일단 하루로 당기려고 좀 이렇게 제도 변경합니다. 한다고는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네. 12월 30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려면 12월 28일에는 그쵸. 사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12월 28일 그 다음날 29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배당 락이 생깁니다.
1: 락, 오케이. 락
0: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배당을 5% 준다고 해요. 그러면 28일까지 주식을 산 사람은 5%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네. 29일에 산 사람은 못 받죠.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5%의 네. 배당률만큼 배당 락 그러니까 만 원짜리 주식이면 그 다음날 배당 락일에 9,500원으로
1: 떨어지는 거예요.
0: 시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개장을 하는 거예요. 어. 9,500원으로. 그게 배당 락입니다. 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론적인 겁니다. 이론상의 배당 락이고 어떤 회사 배당 락이 이론가가 마이너스 5%인데 그날 또 호재가 생기거나 미국장이 올라서 한 3% 상승 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아, 그러면은 그 손해가 크지 않네요.
0: 그렇죠. 그래서 맞아. 그거는 그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데 마이너스 5% 배당락이 예상이 됐는데 보합으로 출발했다. 0%로 출발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가가 5% 오른 셈일 수도 있는 거예요.
1: 어렵다.
0: 가비 씨, 여기 계셨죠?
1: 어쨌든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0: 안 된.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1: 않다.
0: 없다.
1: 아,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0: 그렇죠. 배당락이라는 네. 게 있다.
1: 네. 어려워. 7283님. 네. 주식하는 분들 얘기 옆에서 들어보면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에서 그냥 아는 척했거든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뭐예요? 인버스는 또 뭐고?
0: 레버리지가 네. 지렛대라는 뜻의 영어잖아요.
1: 아~
0: 지렛대 효과.
1: 지렛대.
0: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더 큰 걸 들어올릴 아~ 수 있는 두 배로 세 배, 아~ 뭐 해외에는 뭐 다섯 배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1: 아, 그 2x 이렇게 써 있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곱하기 2.
1: 뭔가 했어요, 그것도.
0: 그게
1: 그게 레버리지?
0: 만 원어치 사놓고 2만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1: 아~ 오, 와.
0: 두 배로 추종을 하는 겁니다. 그 ETF가. 아하.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네. 레버리지 효과는 네. 하루하루. 하루하루 두 배를 쫓아가는 추종을 하는 거지 네. 내가 투자한 한 달, 네. 1년이 아닙니다.
1: 그럼 단타용인 건가요?
0: 그걸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만
1: 그건 아니지만.
0: 이론적으로 추종을 하는 건 그날의 두 배일 뿐. 한 달로 가면 두 달로 가면은 좀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1: 아,
0: 거예요.
1: 오케이.
0: 그리고 아하. 인버스는 네? 그 거꾸로.
1: 거꾸로.
0: 오히려 떨어질 때 수익이 오. 나도록
1: 와우.
0: 설계를 해놓은 거죠.
1: 와우.
0: 땡기세요?
1: 그럼 잠깐만. 인버스랑 그냥 주식이랑 같이 사면 되잖아요.
0: 그러면 0이 되겠죠.
1: 그런가?
0: 그래서 왜 이제 헤지펀드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지펀드.
1: 네.
0: 헤지펀드들은요.
1: 네.
0: 고정 수익.
1: 네.
0: 그러니까 시장이 50%, 100% 오르던 난 상관 안 해.
1: 네.
0: 매년 10%를 꾸준히 벌고 싶어.
1: 네.
0: 절대 수익이라고 하거든요.

0: 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져도 난 10% 수익 내고 네. 30% 올라도 난 10% 수익을 낼 거야라고 목적을 그렇게 정한 게 헤지펀드예요. 어. 그러라고 헤지펀드에 돈을 맡긴 게 그 위탁자들이 그렇게 시켜준 거거든요. 어. 그게 약속이죠. 네. 그래서 헤지펀드는요. 주식을 살 때부터 헷지를 걸고 들어갑니다.
1: 헷지가 뭐예요?
0: 일종의 인버스를 사거나 네. 그 회사의 선물을 아. 매도해서 네. 고정된 이익만 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계산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1: 안전하게 조금 더 안전한 그렇죠.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반도체 기업 주식을 사면서도 한편으로는 공매도를 좀 해놓고.
1: 아, 공매도가 뭐예요? 죄송해요.
0: 아이고, 이거 나중에 그 공매도 특집 따로 한번 하시죠.
1: 네네네.
0: 아무튼간에 없는 네네, 주식을 먼저 판다라는 뜻인데 네? 그렇게 네? 해서 올라가는 거에만 100% 이거 네. 롱 온리라고 합니다.

0: 이렇게 들어봤어요. 하거든요. 네. 그렇게 롱숏을 같이 담고 들어가는 게 헤지펀드.
1: 아.
0: 그런 데들은 이런 인버스 투자의 니즈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수익 극대화가 아니에요.
1: 그런데 안전하게.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시장이 몇 퍼센트 오르든 10%만 수익을 추구할 거야가 아니라
1: 그쵸.
0: 위로도 벌고 아래로도 벌고 싶어.
1: 그쵸.
0: 떨어질 때도 곧버스로 벌고 싶어.
1: 네.
0: 라고들 하시죠.
1: 네.
0: 사실 그거는 되게 좀 위험해요.
1: 위험할 것 같아요. 예, 예. 내려가는데도 건다. 그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0: 다만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던 간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1: 곱버스라는 것도 있는데 곱버스는 또 두 배가 되나요?
0: 떨어지는 쪽으로 곱하기 두 배. 마이너스로 곱하기 두 배.
1: 와 진짜 떨어질 때 두 배로 버는 거. 다들. 예.
0: 곱하기 인버스.
1: 아, 다들 돈 신비하게 번다.
0: 근데 그만큼의 위험성은 그렇죠. 크다는 거예요.
1: 오케이 오케이.
0: 그리고 이거 참 아셔야 되는데 이거 설명 좀 드려도 되나? 음의 복리 효과라고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1: 네.
0: 자, 만 원짜리가 10% 네. 오르면 얼마죠? 만 천 원이죠.
1: 네.
0: 만 천 원짜리가 10% 떨어지면 얼마일까요?
1: 9천 원?
0: 이거 많이들 만 원으로 생각을 하세요. 9,900원입니다.
1: 어?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게
1: 아, 11,000원에서요.
0: 그렇죠. 11,000원에서 10% 떨어지면 1,100원을 빼야 되는 거니까 9,900원이에요.
1: 아~
0: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똑같이 10%, 똑같이 10%만 한 번만 가,

0: 그거 이상해요. 그거 이상한 일이네요.
1: 네네네네.
0: 여러분 정말 이상.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두 번째 중간 점검 퀴즈 나갈게요.
1: 네.
0: 주식 시장에서 지뢰 혹은 지렛대를 뜻하는 영어 단어고요. 지수가 1% 오를 때 수익을 두 배, 세 배로 가져가는 고위험 고수익 ETF 상품의 이름으로도 유명합니다. 수익도 두 배지만 손실도 두 배가 될 수 있어서 주린이들에게 무서운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레버리지, 2번 소세지, 3번 기락지, 4번 소녀시대 지지지지. 오케이, 문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익을 단숨에 불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계좌가 살살 녹아내릴 수도 있는 이 무시무시한 지렛대와 같은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레버리지, 2번 소세지, 3번 기럭지, 4번 소녀시대 G. Let's go.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화장품 상품권 드릴게요.

0: 네, 1번 네버리지였고요. 선물 받으실 당첨자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드릴게요. 들어오셔서 꼭 확인해 주세요. 아,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저 오늘 벌써?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네, 진짜.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제가 뭘 배웠다고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2: 다시 듣기.
0: 근데 다시 진짜 듣기. 느낌 왔어요. 네. 네, 느낌 왔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너무 모르는 것도 다시 들켰죠.
1: 그렇죠, 늘. 네.
0: 저만큼 모르는 사람 만나기 힘드시죠? 아니, 주변에.
1: 많죠. 아니요. 근데 주변에도 많고 그래요? 항상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네. 사놓고 공부하자. 네, 그런 이런 느낌. 분들이 많아가지고
0: 네, 그렇기는 해요.
1: 공부를 또 병행하면서 하시길 네, 바랄게요.
0: 공부를 네. 저희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 우리 가비의 슈퍼 라디오 청취자분들 오늘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네? 광고 듣고 올게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7: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6: 서울사이버대학교.
8: 가비의 슈퍼라디오.
9: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제가 이 선물 마구마구 쏠 테니까요, 이거 다 가져가세요. It's for you.
10: 가비의 슈퍼라디오 금요일 마칠 시간입니다. 주말에도 가비의 슈퍼라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Non-stop music, non-stop fun 함께 즐겨주시고요. 오늘의 끝곡 실리카겔의 노페인 들려드리면서 저는 가볼게요. 그럼 bye.

KBS 그래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사고와 작업 등 돌발 상황 여파로 정체가 대체로 심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정릉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월곡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나들목에서 정체고요. 좀 더 지나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정체인데요. 동작대교 부근과 동호대교 부근에서 각각 하위차로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여파로 양화대교부터 많이 밀려서 5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막힙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마지막 금요일 우리는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미라클 소통의 창 금요일 생방송 금은방 오픈.
1: 자, 5월 한 달 잘 달려왔고요. 특히나 이번 달은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할 수가 없었던, 쪼들렸던,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야 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가게 잘 운영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온 미라클들 잘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한 달을 잘 달려온 미라클 모두에게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 큰 박수 주세요.
1: 자, 오늘은 음식물 분쇄 처리기 5월 추첨의 날입니다. 네. 음식물 분쇄 처리기 후보가 되신 분들도 안 되신 분들도 다 들어오시고요. 음분처 추첨 기념 추첨 스테이. 자, 사연 게시판에 사연 번호 5000번에는 흑삼고 드리고,
0: 와우!
1: 만 번째는 자동차 블랙박스 드리고,
0: 와우!
1: 밖에 계신 우리 학생분들도 어디 갈 데 없으면 앉아서 문자 쫙쫙 보내갖고 상품을 다 가도록 해봐요. 밖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0: 네.
1: 자,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네, 오늘 첫 곡은요 가호의 시작, 안병숙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0: 네.
1: 자, 우리 이현님께서는 아싸 오비완.

0: 그리고 설정춘님께서 위로와 응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감사하죠 뭐. 한미숙님 공손하게 기대해봅니다. 기대해보십시오. 이경수님 흑삼고 도전 가자. 5000번째죠. 5000번째 흑삼고.
1: 네.
0: 자, 하셔야죠.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내.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부터 보내셔야 됩니다.
1: 천천히 보내시고요.
0: 네. 우리 오수진님은 시간은 빠른데 저에게 5월은 조금 길었어요.
1: 누구도 그랬어요.
0: 아이고.
1: 네, 누구도 그랬어요.
0: 박가연님은 저는 30분 후에 퇴근하면 외박합니다. 유후라고 해줬고요. 안대영님 지금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알바 중이에요. 라디오 켜놓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고.
1: 수고 많으십니다.
0: 정정우님은 정정당당 정정우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투표하고 옵시다. 라고 했는데
1: 네.
0: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돼서 오늘 맞아요. 내일 하고 그다음에 이틀? 6월 3일날 또 본투표가 시작되죠.
1: 그렇죠. 예, 이틀 그렇습니다. 동안 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네. 예, 사전투표는 뭐 전국 어디서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본투표 못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하면 좋죠.
1: 네. 예,
0: 그렇습니다. 박주민님 회사에서 점심 먹고 직원들과 사전 투표하고 왔어요. 저의 소중한 한 표를 생각하니 기분이 좋네요라고 네. 해주셨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1: 백용기님 두 분 덕분에 4시부터 6시 버틸 수 있습니다라고 용기 100배인 아, 문자를 주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예. 또 경인 지역을 또 담당하고 계신 윤경희님 이렇게 5월도 다 갔네요. 자 그렇습니다. 5월 다 갔어요. 이번 주 이제 주말 끝나면 5월 잠시만요. 갑니다. 아, 물 마시지 마세요, 형.
1: 경인 지역을 담당하는 윤경인이라니요.
0: 아, 윤경인 씨께서 그럼 뭐 어디 뭐, 어? 뭐
1: 윤 경북 지역?
0: 윤 경북도 아니고 뭐
1: 윤전라?
0: 윤경인이죠, 뭐. 네. 예, 경인 씨인데
1: 전라 지역.
0: 경인 지역을 담당 해야지. 네,
1: 그렇습니다. 예.
0: 늘 24시간 대기. 우리 김대기 님. 피식 웃음 대기 중입니다. 오미왕.
1: 본인들도 본인 이름으로 자꾸 그렇게 그래. 하시네요.
0: 우리 경북 사거리 우리 이경복 님.
1: 네.
0: 저도 별명 불러 주세요라고.
1: 네. 예. 경북 사거리라 그랬는데
0: 경북 사거리 없었으니까 이번에 경복궁. 이 경복궁으로 갈게요. 이 경복궁으로.
1: 네.
0: 예. 우리 경복궁 님 오늘도 좀 왕처럼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래요.
0: 예, 그래요.
1: 밤에도 개장

0: 워싱턴에서 왔어요.
1: 네. 어 이거 뭐예요? 선물입니다. 망고. 어 이거 워싱턴 망고입니까? 아니요, 한국에서 샀어요.
0: 한국에 샀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정수영님.
1: 예.
0: 오늘 저희가 점심 식사를 같이 했어요.
1: 네네네.
0: 예, 우리 미스터라드 팀이 다 같이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아니 저희 뷔페를 갔거든요. 네, 뷔페에서 우리 미라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또 그 중에서 한 분이 또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분은 늘 안 만나도 지인.
1: 그렇습니까?
0: 만나도 지인.
1: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0: 그럼 어떻게 생각했죠?
1: 외부에 사는 분. 외지인. 외지인이 아니요? 아니라
0: 이분 힘든 곳에 살아요. 오지인입니다.
1: 오지인 씨예요. 예. 오지인 씨가
0: 예. 네. 형은 못 보셨죠, 오지인님?
1: 못 봤습니다.
0: 형은 좀 늦게 오셨거든요.
1: 저는 외지인이었어요.
0: 예.
1: 못 봤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창희님 뷔페에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는 밥 먹고 사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아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스터 라디오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1: 아이고
0: 미스터 라디오 오래오래 하라고 그만두지 말라고
1: 담당 PD가 있을 때 그 얘기를 직접 해주셨고요.
0: 아니 저한테만 얘기했어요. 왜냐면
1: 아, 못 들었어?
0: 저만 만났으니까.
1: 네가 들으면 뭐해?
0: 음식
1: PD가 들었어야지.
0: 음식 부다가.
1: 아 참.
0: 예. 근데 또 우리가 같이
1: 사장님이 들었어야지.
0: 근데 또 우리
1: 같이 여기서 라디오 국장님이 들었어야지.
0: 지금 하시잖아요. 지금 얘기하셨고 어떻게요? 그럼 없는데 어떻게 불러와요 그거?
1: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야지.
0: 전화 통화라도 시켜요 제가.
1: 아니면 죄송한데 녹취 좀.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여기가 집 나간 미라클의 흔적도 찾아준다는 그 라디오 맞나요? 주파수를 떠도는 유령 청취자를 찾아주세요.
2: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유령 청취자 컴백홈 전문 방송. 떠도는 미라클이 보이면 연락하세요. 후유 끊어 미스터 라디오. 딴딴.

0: 있는 돈가스 집에 갔거든요.
1: 향동 아니지? 예, 상암이지?
0: 예, 저 아니 저기 수색.
1: 수색에 예, 있는. 예. 그럼 더 이분은.
0: 아, 왜 기억이 났어? 왜냐면 제가 갔어요. 어? 갔는데
1: 돈가스 집에
0: 혼자 갔어요.
1: 혼자 갔어요.
0: 예, 네, 혼자 갔어. 혼자 갔는데
1: 혼자 딱 돌아온 데서
0: 라디오 끝나고 혼자 집에 갔어요. 혼자 갔어요. 근데 혼자 먹으러 갔는데 두 분이 나를 이미 알아보신 거 나는 이미 알잖아요.
1: 알지.
0: 옆에 뭐 우리는 알지. 연예인들은 알지. 알아요 무조건. 근데 두 분에서 꾹 참으시더라고.
1: 근데 거기에 이제 대사가
0: 꼭 참으셨어.
1: 신랑 남자분이
0: 예,
1: 저기 남창이가 왔다. 뒤돌아보지 마. 티내지 말라고.
0: 라고. 아, 지금 무슨 이거 테이큰
1: 예.
0: 같아.
1: 예. 근데
0: I don't know who you are.
1: 근데 그 우리 남편분 지용준 씨가 예. 제가 국가정보원 쪽 출신이냐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동네가 때마침 어디?
0: 예, 수색.
1: 아, 이것은 와우, 세계관이 그대로 예. 연결됩니다.
0: 예.
1: 수색의 예. 사진은 제 그래. 생각엔 국가정보원 쪽 출신의 예. 분이 남창희 씨 알아보고 예. 저기 남창희가 왔다 예. 뒤돌아보지 마 티내지 말라고.
0: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알아봤으면 사실 그냥 인사하시면 저도 같이 인사할 텐데 제가 또 가서 뭐 억지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실 때 문 나가면서
1: 팬이에요?
0: 남편은 끝까지 모른 척하고 가시더라고요.
1: 역시 국정원.
0: 근데
1: 예.

0: 계산입니다.
1: 아 그래요?
2: 예. 키오스크.
3: 다음에 와서 드실 건 미래라서요.
2: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지 네. 않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추첨의 시간이 왔습니다.
1: 아, 음식물세 처리기?
2: 예. 추첨하기 전에 두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은분처 추첨이 몇 번 이어지다 보니까 중복으로 후보에 올라오고 또 당첨이 되는 황금의 손 미라클들이 있습니다. 우리 행운의 미라클 김현웅님, 우미숙님. 그래서 이미 은분처 당첨이 되신 분들이 또 당첨이 되면요, 피자를 선물로 드리는 것으로 정리했고요. 또 한 가지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은분처가 당첨되면 설치기사님이 당첨되신 분 집으로 가셔서

0: 그런 경우엔 음분차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른 선물로 대체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오셨던 분 우연히 당첨이 됐어.
0: 네.
1: 어렵겠죠? 워싱턴에 설치.
0: 워싱턴은 안 돼요. 거기는 워싱턴 DC도 안 돼요. 거기는.
1: 워싱, 예, 예.
0: 워싱, 돈을 더 내야 돼요.
1: 워싱턴에 예. 설치가 돼도 예. AS도 문제입니다.
0: 그래요.
1: 뭐 예, 예. 그렇습니다.
0: 자,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요. 미라 홈페이지 선곡표 가시면 관련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이제 이번 달 후보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2026년 5월 음식물 분쇄 처리기 대상 5월 후보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1: 자, 5월 후보 네. 이 통에 있는 네. 네, 뽑히신 분들의 이름을 면면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호, 이도순, 최정민, 홍정화,
0: 신선미, 서주리, 남경배, 권지연,
1: 박희정, 기가, 한영화, 한윤아,
0: 박정숙, 정정우,
1: 정정.
0: 이대근, 최진선,
1: 0190, 김선정, 고유미 이렇게 19분 후보입니다.
0: 자, 이분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가 저 통 안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라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후보들의 면면이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과연 어떤 분들이 뽑힐지 기대해 주시고 일단은 후보가 되신 모든 분께 피자를 한 판씩 드립니다.
1: 자, 이 안에 있는 네 이분들은 피자는 일단 확보.
0: 그렇습니다.
1: 음분초가 되신 분은 피자는 안 되고 예. 음분초로.
0: 그렇습니다.
1: 설치가 안 되면 그냥 피자 드리는 걸로.
0: 아니 피자는 예. 아니에요. 다른 걸로 대체될 수
1: 다른
0: 있으니까.
1: 다른 걸로 대체로.
0: 예. 대체될 예.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추첨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윤정수 씨께서 뽑아주시겠습니다.
1: 자, 남창희 씨가 네. 스톱을 해주십시오. 밖에서도 지금 음식물 분쇄 처리기에 추첨 장면을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고
0: 그렇습니다.
1: 있습니다.
0: 네. 공정하죠?
1: 사전 추첨을 구경하고
0: 예, 있습니다. 아주 공정하다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네. 자, 스톱!
1: 아, 저분들 마이크 열어주시고 스톱을 하면 저분들에게 스톱을 한 걸로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크게 소리 질러!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여성분이나 남성분 한 분이 스톱을 외쳐주십시오.
2: 네.
1: 네, 자, 지금 바로 스톱하면 제가 딱 멈춥니다.

0: 1, 2, 3번 중에
1: 1, 2, 3, 4다. 4개, 4개.
2: 4번.
1: 4번. 4,
0: 4, 4개야?
1: 예.
0: 어, 어만 4개네. 그 제가 그때 이거.
1: 네.
0: 자, 감사합니다. 예.
1: 좋습니다.
0: 자, 뽑혔습니다. 예. 자, 바로 나가겠어.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2: 산책하고 있었어요.
0: 아, 산책하는 중에 예.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뽑았습니다. 저분들이 뽑아 주신 당첨자는 기가 막히네.
1: 기가님.
0: 기가!
1: 기가 찬다. 기가 차.
0: 네. 오늘 추첨을 도와주신 우리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 두 분께 커피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커피 선물 드릴게요. 샵8910으로 예. 문자 보내주십시오.
1: 아, 여기 우리 작가님께 알려주실 거예요.
0: 작가님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안전 기가 하십시오.
1: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예. 2026년 5월 음식물 분쇄 처리기 대상 1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받으실 분은 바로 기가님이 되셨습니다. 기가님.
0: 기가님 듣고 계신가?
1: 기가님 축하드립니다.
0: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만약에 문자가 바로 오지 않는다면
1: 네.
0: 이걸 취소하는 것도 하자 그랬는데.
1: 예, 우리 제작진이 그거는 안 된답니다.
0: 근데
1: 예.
0: 기가 없어.
1: 아니, 그건 나중에 다 들으시겠죠 뭐. 아, 예. 자, 나중에 다 하실 거예요.
0: 이 좋은
1: 예.
0: 날.
1: 자,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축하해 주셨고요.
0: 네.
1: 자,
0: 우리 신선미 씨께서 신선미입니다. 어. 제가 됐나요? 아니, 된 건 아니고 후보로. 아,
1: 예, 안 될 것 같고요. 정정우 님도 정정당당 정정우입니다. 저 맞나요?
0: 후보 됐습니다.
1: 예, 후보 됐는데 안타깝게 네. 당첨 안 됐지만 피자가 가죠.
0: 이 얘기가 고우네. 이 고우 님께서 나름 공정하다.
1: 아이, 그럼요.
0: 이리 오너라도 저 정도면 공정한 추첨이다.
1: 예.
0: 요즘 2026년 전 세계 트렌드가 뭡니까? 공정과 평등입니다. 예. 그리고 네. 잘 가세요.
1: 네,
0: 네 우리 뽑고는 갑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예, 기가.
1: 기가.
0: 왜 기?

헷갈리네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기가 기가님 문자 듣고 있으면 빨리 문자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샵8910으로 혹은 콩으로. 자, 저희는 지코의 아무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내가 지금까지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진짜 분노가 정말. 남청희 씨 설명하시죠.

몇 년 전에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할 때였어요. 김밥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그랬는데요. 손님이 막 많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문 열고 혼자 장사 준비를 하고 있으면 꼭 옆에 가게 언니가 놀러를 와요. 처음엔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도 좀 떨고 그랬는데 이 언니가 어느 날부터 좀 친해지고 이상해지더라고요. 언니는 저보다 10살이 많았는데요.

0: 주니까 이 집 김밥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는 거지. 아유 맛있다. 다 말하는 거 요거지. 요거 완전체로 한 입 먹어보자. 아유 김밥 한번 말아봐봐. 아유 말았어? 여기 썰어줘. 여기 꽁다리 한번 썰어줘봐.
1: 아 분식집 문 열기도 전에 저 왜 저런데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아침부터
0: 굿모닝입니다. 별일 없길 바라면서 김밥 준비하네. 아유 맛있는 냄새. 맛집이다 맛집. 아유 너무 만나는 거다. 또 잠깐만 요거 하나만. 아유.
1: 근데 저게 다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부턴가는 큰 페트병을 가져오더라고요.
0: 아 힘들다. 아 왜 이렇게 더워. 동생 물 좀 있어? 나 물 한 잔만. 고마워요.
1: 저러더니 큰 페트병에 정수기 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을 마시고
0: 이 집은 정말 물도 맛있다. 아니 뭐 맛집이라 그렇지? 물도 맛있으면 아 우리 집 물 마시면 이런 맛이 안 나.
1: 저러더니 그 다음 날도요.
0: 굿모닝. 이제는 일상이네 여기로 오는 게. 아유 요즘 장사 안 되죠. 아유 우리 집도 그래. 머리를 안 자르고 딱 기르나 봐. 아유 지겨워. 아유 수고해요. 아주 물 한 잔만. 아 고마워요.
1: 저러더니 또 큰 페트병에 정수기 물을 받는 거예요.
0: 아 경수.
1: 매일 저렇게 저희 집 정수기에서 물을 한 통씩 받아서 자기 가게로 가는데.
0: 자기야 동생. 아니 근데 이 집 정수기는 어디 거야? 브랜드 어디 거야? 왜냐면 물맛이 확실히 우리 집이랑 좀 달라. 물이 맛있어. 어우 대단해. 오늘도 고마워.
1: 언니 그 언니네도 왜? 그 미용실에 정수기 하나 드리세요. 정수기 하나 소개해드려요.
0: 아유 자기야 뭐 우리가 얼마나 돈 번다고 그런 헛된데 돈을 써. 아니 자기 가게 옆 가게 정수기가 있는데 둘이 같이 쓰면 좋잖아. 아니 설마 물 마시는 거 아까워? 동생 먹는 장사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아끼면 복이 나가요. 물도 같이 나눠 마셔. 그러면 좋지. 언니 동생 사이인데 오늘도 자기가 또 그런 소리 할지 깜짝 몰랐네. 오늘도 물 한 잔 갖고 가요. 그래 그래. 아유 이건 뭐 물 나눠 마시면 좋지 뭐. 동생 어쨌든 우린 굿모닝이고. 아 참참참 정신 산란하게 하네. 김밥 꼬다리 남은 거 있어?
1: 야 그럴 거면 물값을 좀 내. 돈을 내고 마시라고. 우리 집 물맛이 좋아? 뭘 좋아? 다 똑같은 물맛이지. 이거 진짜 한번 물 좀 실컷 한번 마시게 해줘? 이게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저러고 있네 진짜. 야 그리고 우리 집 김밥 먹고 싶으면 돈 내고 사 먹어. 미용실 매출이 훨씬 많고 너는 상가 월세도 받고 있다면서. 그래서 네가 부자가 됐냐? 어? 야 진짜 짠내 난다 짠내 나. 그렇게 살아서 밤에 잠이 잘 오냐? 아우 진짜 열불나게 진짜. 아 열불나. 나도 물 좀 마시자. 아 진짜 뭐?

집에서 뭐 하는 짓이요? 그게 진짜 이 금서님 사 묵으라 사 묵어. 77엉이님 김으로 입을 붙여버려. 팬티엄님 확 그냥 김밥 계속 먹다가 천국 말고 지옥행 열차 타게 해줘. 안젤리나 젤리님 나이값 하자 언니야 나이값. 김은하님은 진상이다 진짜 니 돈 니 사내라. 윤경희님 어디 우물 길어요? 어? 김선정님 쪼로록. 윤경희님 어디 여기가 동네 뒷산 뭐 약수터니 진짜. 아유 6687님 아우 진짜 문자를 참을 수가 없네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요. 옆 가게라도 저런 사람은 손절합시다 진짜. 김현수님이 아유 그냥 김밥 말때 같이 말아버리고 싶네 라고 하셨고요.

0: 도파민 코너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도파민이 막 설렐 수 있는 지금 뭐 방송 바로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을 갑자기 뽑는다든지 뭐 그런. 네. 기가 씨가 지금 연락 안 왔죠. 참 희한해. 오늘 뽑히신 분들은
1: 잘 안
0: 막상 또 그날은 없어. 그렇게 맨날 들으면서도. 아, 그 다음날 바로 연락 오죠. 제가 된 거예요. 그러고. 예, 뒷북이세요. 네.
1: 도파민 하니까 또 갑자기 또 윙의 도파민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0: 윙?
1: 윙 아시잖아요. 이거.
0: 하딩?
1: 아니 이거.
0: 장날개.

0: 이렇게 한 거잖아.
1: 노래 꺼봐요. 남창희 씨 예.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자 노래 이제 꺼주시고 예 꺼주세요. 예 내려주세요. 자 남창희의 네. 도파민 큐. 야 노래 틀다가 붙여서 하니까 진짜 아우. 엉망이다.
0: 자 도레미
1: 도파민 한번 더 틀어주시고 제가 한번 딱 한번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네 음악이 바로 이게 신호 좀
0: 윤정수의 도파민 출발
2: 윤정수의 도파민
3: 형 개가 굶었어요? 도베르만이냐 도베르만이야.
1: 자 윙씨 예. 윙씨가 혹시 듣고 계실 리는 없겠지만 예. 혹시 측근이라도 듣고 있다면 빨리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예, 우리 윙 좀 저희가 바로 전화를 해서 바로 라이브로 예. 한번 두두두두두 두두두 그걸 하겠습니다. 후후후 자 우리 미라클들이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3: 알겠습니다. 도파민 얘기를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1: 제발 그만하세요라고 진짜 진심으로.
3: 그래, 옥정아님이 두더지가 땅 파는 소리 같다고.
1: 네. 네. 엔지니어 선생님 화내겠다 근데 다행히 예. 대강 웃고 있습니다. 막 크게 웃진 않고 그렇습니다. 적당히 웃고 있습니다.
3: 저희가 다 입 가리고 이거 했기 때문에 침도 안 찼어요.
1: 그렇습니다.
3: 예, 그렇습니다.
1: 그 와중에 여러분들 꾸준히 흑삼고 도전. 예. 흑삼고 도전.
3: 그래서 흑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발표하겠습니다. 예. 오늘 5,000번째 사연 주신 분께 120시간 달인 흑삼고 드리기로 했죠. 당첨자는요?
1: 당첨자는 바로
3: 형 내가 이거 빨대가 바꿀 그걸로 발표해요.
1: 흑삼고의 주인공은 김학성 축하드립니다. 김학성 김학성 네, 예, 김학성 분이 되셨고요. 자 이제
3: 네.
1: 만 번째 사연으로 자동차 블랙 가스 할 테니까 계속 도전하시고요.
3: 네 우리는 이제 노래 듣겠습니다. 원래

0: 싹스킹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정종원님 후보가 되셨었죠 아까. 네. 근데 결국 그 받아가신 분은 기가씨. 네. 기가씨는 집에 기가하셨는지 아직까지 문자는 없습니다만. 예. 비록 제 도파민은 날아갔지만 대신 미라 행복 바이러스가 충만하게 찼어요. 고맙습니다 두 분이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1: 그래요. 뭐라도 채워진 게 다행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피자 가죠. 피자로. 네. 배도 채우십시오.
0: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홍명수님 불박 도전. 이재영님 지금이다.
1: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곧이에요. 도전하십시오. 블랙박스 지금 빨리 도전하십시오.
0: 와우.
1: 지금이야.
0: 정말 지금이다.
1: 자,
0: 이제 남창이.
1: 예.
0: 너의 3부 첫 곡의 노래 부를 타이밍이야말로 바로 지금이다.
1: 당신과의 키스를 세워보아요.
0: 네. 전함지 사운드.
1: 자, 이 노래의 제목 여러분들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주요 도로 돌발 상황 잇따르고요. 정체도 심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월곡에서 홍진문터널까지 밀리고요. 이후 성산에서 다시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먼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좀 더 지나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많이 막히고요. 더 가서 영동대교에서 구리시계 사이 제속도 못 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일산 방향은 잠실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심해졌고요. 여의 2교 부근 1차로에선 작업 시작했고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엔 사고가 있으니까 모두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 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말이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Super Radio.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네, 윤종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3부 첫 곡으로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박화요비의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재미난 오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상우님, 당신과의 키스를, 아유, 가족끼리 왜 이래. 이시은님, 아직 30대인데 맨날 거울 보고 흰머리를 세어보아요. 모르는 계산책님, 당산역에 내 건물 세워보아요. 그게 제 꿈이에요.
0: 당산 요즘 핫하게 가격 비싸진 거예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조금 저평가 됐다가 요즘 많이 올라가는 느낌?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1: 장원성님, 당신과의 방송을 세워보아요. 2600 몇 일? 오늘은
0: 2644일.
1: 그렇습니다. 황영수님, 당신과의 블랙박스를 도전해보아요. 천수진님, 당신과의 정산을 세워보아요. 이번 주까지 갚아라잉. 참순일님, 당신이 준 선물을 세어보아요. 남편 선물 좀 해라 좀. 아, 김혜정님, 부장님의 눈치를 매일 보아요.
0: 그다음에 우리 제작진이 몰래 하고 있는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7369님, 승화형님 청취자 수를 세어보아요. 오락가락해요. 네.
1: 팸티엄님,
0: 거기도
1: 남창희의 물 마시는 횟수를 세어보아요. 하도 수시로 마셔서.
0: 식시간 직장인님, 미라와의 추억을 세워보아요. 전 긍디가 놈놈놈 1등 눈앞에서 놓치고 찐으로 짜증낸 게 가장 웃긴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하필이면 그 에피소드가 지금 있는 조피디에
1: 예.
0: 전에 시즌에
1: 시즌1이요 시즌1
0: 전 시즌에 있었던 일이죠.
1: 네.
0: 남창희에게 과일 선물을 네. 줬던
1: 그렇죠.
0: 네. 그 부정 부패
1: 그 이후로는 선물이 거의 없었죠 거의.
0: 네. 예. 1등 선물이 없을 뻔했는데 난데없이

0: 남을 물론 남을 수는 있겠지만 남기가 어려워요.
1: 그래요, 맞아요. 제가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0: 예, 이영경 씨, 당신과의 키스를 지워보아요. 뭐 그런 커플도 있겠지.
1: 네, 그렇습니다.
0: 모르는 계산책 또 올려셨네. 미라 앞에 청취율 높은 라디오 세워보아요. 꽤 있어요, 그래도.
1: 옆 프로그램 없네 이렇게 하셨는데 꽤 있어요.
0: 꽤 있어요. 미라 1등 가자.
1: 생각보다는 많이 없고요, 여러분들.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의 라디오 채널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도 그래도 손가락 발가락 세면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발가락까지 세야 됩니다.
1: 네, 예, 손가락만으로 조금 모자라요. 예,
0: 손가락 발가락까지도 모자라나?
1: 아니요, 발가락으로는 들어요.
0: 다요.
1: 예,
0: 난 또 사지까지 다 하자 그러려 그랬어. 손가락 아니야, 발가락에 사지까지 다.
1: 손가락 발가락이면 충분합니다.
0: 좋았어, 손발가락.
1: 예. 예. 괜찮은 겁니다, 진짜로. 자, 우리 이제 오다 어떤 분들일까요?
0: 아, 이거 오늘은 모르는 계산책이죠. 당산역에 내 건물 세워보아요도 웃겼는데. 네. 그게 제 꿈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건물 세워도 거기 관리하고 그러느라 피곤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공실 나면 또 그것도 신경 쓰기도 힘들고. 네. 또 뭐 세금도 좀 솔찮게 나오고. 네. 네. 자, 알고 계세요.
1: 자, 우리는 저는 펜티엄님 드릴게요. 남창희의 물 마시는 횟수를 세어보아요. 하도 수시로 마셔서 요즘 뭐 라디오를 우리 잘 듣고 계시는가 보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민망하면 마십니다. 자, 바나우의 초콜릿 받으실 정답자 세 분 발표해 주시죠.
0: 정답 맞추신 분 임태우,

0: 또 재미난 도파민 드릴 또 대결 롬롬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조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미스터라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유니클로우.
1: 요즘 세일하고 있대요. 메디힐 토너 패드.
0: 오톤도.
1: 메디카 코리아.
0: 고려 기프트 제공입니다.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5: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4: 예산도 맞춰서?
5: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0: 뛰는 놈이야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야 웃기는 놈 있다.
1: 웃음을 향한 세 남자의 불꽃 승부
0: 대결 놈놈놈 시즌 5.
1: 지조씨 어서오세요.
2: 반갑습니다 미라클 여러분. 이제 금요일이 돌아왔다는 건 지조가 왔다는 소리죠. 반갑습니다. 네. 지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 그렇습니다. 지조씨.
2: 네.
0: 그 지조씨.
2: 네.
0: 혹시 오시면서 라디오 들으셨습니까?
2: 아 라디오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요. 아, 제가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1: 아, 대중교통 이용하셨구나. 예, 저희가 뭐. 오늘 비트박스를 했었거든요.
2: 아 비트박스 하셨어요.
1: 예, 그래서 윤경이니까 지조님 요새 예. 아니군요.
0: 예.
1: 요새 미라게스팅 제일 웃겨요는 윤경이님 보낸 거 맞으시고
0: 맞고,
1: 아까 좀 전에
0: 비트박스 들었냐고
2: 예, 예. 뭐 도파민 비트박스도 하시고 워낙에
1: 네, 그랬어요, 저희가
2: 콘텐츠를 많이 아시니까요.
0: 미스트라디오
2: 와, 그 감독님 이런 정도의 비트박스에 이렇게 메아리 리벌브 넣어주시는 건 인력 낭비입니다.
1: 예. 가만히 계세요. 예. 저분도 뭐라도 하셔야죠.
2: 무슨 공사 현장인 줄 알았어요.
0: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욕먹지 않겠어요.
1: 아무것도
0: 안 하면 더 욕먹죠.
1: 졸려요. 저
2: 말씀 나온 김에
1: 감독님
2: 제가
1: 졸리다고요.
2: 비트박스 기본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1: 기본이 있어요? 알아 할 줄 알아요?
2: 쿵칙

0: 이 돌림판을 돌릴 수 있다. 단 동점이 나오면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좀 포기해도 돼요. 기권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4번은 돌림판을 돌리고 스탑 외치는 건데 선택된 선점은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예. 이렇게 끝.
1: 네. 자, 아까 그 비트박스를 했는데 우리 이동현 군 취소하세요.
2: 네.
1: 우리 아빠도 하겠다. 야, 진짜 너무 잔들. 동현아, 동현 씨, 아빠 전화 걸어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랑 비트박스 대결했어.
2: 근데 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1: 네.
2: 자, 우리 손원웅님 승부사 윤정수 3점 가자라고 했는데 플러스 3점, 3점이면 벌써 8점이 되는 거예요. 정수영이 지금 5점이거든요.
1: 네, 그렇죠.
2: 우리 저기 지조 씨도 5점이고
0: 그렇습니다.
2: 저도 4점이고
0: 예, 오늘 송피디님이 이제 좀 시즌 5를 빨리 좀 마무리하고 싶으신
2: 분이에요. 요즘에 또 제가 예. 또 주식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뭐 이제 레버리지 상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두 배 상품, 세 배 레버리지, 뭐 세 배도 되고 점수들이 계속 높아집니다. 네.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또 지금 재미난 또 우리가 또 이런 장치들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 도파민 터트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도 잘 풀어야 되고 돌림판도 잘 돌려야 된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대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는요 8090 가요 아, 퀴즈로 갑니다.
1: 아, 좋다.
3: 됐다, 됐다. 네. 나다.
2: 좋아요. 자, 총 5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2문제. 와. 노래 듣고 가사 맞히기 2문제. OX 퀴즈 1문제인데요. 마지막 OX 퀴즈는 미스터라디오 AI 미라스가 내주겠습니다.
0: 미라스.
2: 자,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는 분은 본인 이름을 외쳐주세요.
1: 정수영!
2: 창희!
1: 지조!
2: 네. 다들 준비되셨나요?
0: 네.
2: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1: 저거 안 돌리고 하는 거야? 아직 네. 안 돌리고?
2: 네.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추기 문제 주세요!
1: 지조!
2: 창희!
1: 지조!
2: 창희!
1: 지조! 지조가 진짜 빨랐어요.

0: 도시라는 장소를 뜻하는 조사가 들어갔었군요.
1: 아우, 아까워라. 그대를 만난 곧 100m 전. 아, 맞네.
0: 아,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1: 자,
0: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네, 아니, 이것도 점수 들어가는 거고요.
0: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아니요, 지금 문제가 준비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문제.

0: 이거는
1: 이거 뭐지? 그냥 해볼게요. 지조 폭풍 속으로?
2: 아니야.
1: 창이
2: 여름 안에서.
0: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니야.
1: 넘어갑니까?
2: 아니요 이거 형도 하고 넘어가야지.
0: 몰름
2: 몰름 땡땡이고요. 자 음악 다시 한번 주세요. 3초 버전.
1: 정수
2: 창이
3: 정수.
1: 아 알쏭달쏭한데요.
0: 내일이 찾아오면 오장박.
2: 오장박이요?
0: 네. 장필순,
1: 장필순,
0: 박정훈.
2: 아, 오, 그렇구나.
1: 오장박.
0: 예. 오지명.
2: 맞네요. 네. 아, 노래는 알아요. 이거 무슨 노래인지.
0: 예. 그렇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요. 노래 듣고 가사 맞추기 문제거든요.
0: 세 번째 문제?
2: 아, 네. 노래 듣고 가사 맞추기예요. 문제 네. 주세요. 그대 나를 두고
0: 떠나가지 마라. 정수!
2: 아 잠깐만.
0: 정수 빠졌지.
1: 가위바위보 해야 돼요. 정수.
0: 아 밖에서 정수래요.
2: 정수 빨랐는데 문제도 듣기 전에 해버렸어.
0: 아, 아니 가사잖아. 가사 아니야 가사.
1: 예, 가사니까 예. 여기 맞춘 게 맞습니다. 예. 맞춰보십시오.
0: 토요일은.
2: 이거 다 알지 뭐 누가 모르는 사람 없지.
0: 아. 그렇게 얘기하지.
2: 그럼 나도 손으로 했지.
0: 그럼 맞추든가. 정수했잖아.
2: 아.
1: 아니, 너무 쉬운 걸 맞추시니까.
2: 정수하고 왜 띵띵띵이 나오냐고 안 나와야지. 그래서 앞에 거지 뒤에 거지 몰라야지.
1: 아, 진짜. 아.
2: 자, 알겠습니다.
0: 아니, 그러면 제작진이 뭐 완전히 뭐 이 진행 자체 모든 것들을 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2: 잘못하는 게 이번 거는 지금은 좀 약간 잘못됐다 이거지.
1: 일단은 지금까지 윤정수 2점, 남창 1점입니다. 네.
0: 자, 그러면은 네. 자, 감독님. 이름 얘기하는 순간 아예 끊어버리세요. 그렇게 하랍니다. 우리 남민 씨가.
2: 그럼요. 끊어버려야죠 당연히.
1: 그게 맞습니다.
2: 그게 맞죠. 네. 왜냐하면 뒤에 잠깐만요. 빈 곳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0: 정민서 씨. 예. 참나. 문제 눈높이가 너무 윤정수한테 맞춰진 거 아니에요?
2: 그건 맞아요.
0: 모르는 계산쟁이 역시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답다. 파죽지세 긍디다. 뭐 이 정도 하려면 네. 그 앞에 그 정도 하는 건 괜찮아요.
2: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노래 듣고 가사 맞히기 문제 네 번째
0: 잠깐만,
2: 문제입니다.
0: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예. 지금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맞추면 다 끝나는 거죠? 하나 더 맞추면.
2: 그렇죠. 끝나는 거죠.
0: 제가 두 개를 맞췄으니까. 네. 오케이.

0: 아 잠깐만 제작진한테 확인되지 마세요. 예.
1: 자 과연 어떤 가사일지
2: 여기 이름은 무조건 지금
1: 그러니까 완전 던지면 안 되죠. 가사만 쓰는 겁니다.
2: 쓰는 거예요.
1: 자 과연 어떤 가사일지 윤정수 씨 정답은요.
0: 나 미치겠네. 제목 잠깐만 내가 좀 흥얼 대볼게.
3: 시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드릴 시간이 없어요. 5, 4, 3
0: 땡 오케이
3: 포기. 자
0: 우리 좀 너네들도 몰라.
3: 우리 먼저 듣고 가야지.
1: 저 노래를 모르겠는데.
3: 우리 먼저 듣고 갈까?
0: 이 노래 몰리 노래.

0: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제작진이 예. 오늘 너무 잘해왔어요. 그래서 뭐 남창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 저는 정말 준비도 철저하고 돌림판도 형, 너무 잘하셨고
1: 그래도 점수 안 줘요. 가만히 예. 계세요. 가만히
0: 훌륭합니다.
1: 계시고.
0: 훌륭해요.
1: 네, 훌륭한데

0: 맞추는 거죠.
1: 또 이렇게 이름 얘기하고서 어 이렇게 하고서 하고 그러면
2: 뭐,
1: 안 되지.
2: 그건 마음이죠.
3: 도박이지.
2: 아니, 마음이에요. 달라면 해 그럼 지금 너 먼저 걸어.
1: 도박 아니죠.
2: OX야 걸어.
1: 아니, 도박이 아니야.
2: 맞죠.
0: 죄송한데.
1: 아니 이렇게 해야 돼. 생각해보니까 지효 씨 참여해야 돼요.
2: 아, 잠깐 기다려보세요.
1: 그래 그게 나와.
0: 아, 저기
1: 나와.
0: 잠시만요.
2: 예. MC가 너무 곤란하다.
0: 그리고요 게임 진행을 무슨 방송하면서 진행을 그러니까. 만드시는 게 어딨어요.
1: 죄송한데 지효 씨는 점수를 가져도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0: 의미가 없긴 합니다.
1: 예, 그렇기 때문에 정수영이랑 저랑 점수를 네. 가르는 게 낫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0: 네.
1: 지효 씨가 들어와서 문제를 네. 맞추세요.
2: 지효 씨의 심판 좀 해주시고요.
0: 네, 네, 네, 네.
2: 만약 지효가 맞춘다면 점수를 놓고 줄 수도 있는데
0: 네.
2: 중요한 거 남청희 씨 네. 먼저 갑니까? OX 지금 먼저 걸어요?
1: 아니, 둘 중에 둘이 맞추든지 아니면 둘이 맞추든지
2: 아니 먼저 걸 수도 있어요.
1: 먼저 걸어
2: 먼저 오를 하면
1: 기회 주실 거요?
2: 네 아니 뭐
1: 아 그냥 이렇게 오를
2: 그냥
1: 아, 지금 둘이서
0: 문제도 어. 듣기 전에요?
1: 아니 그건 안 된대
0: 문제를 들어야 돼요.
1: 자 그러면 자, 제가 네. 빠질게요.
2: 우리는 OX를 거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예. 거는 거예요.
1: 예. 아니 자 제가 빠질게요. 두 분이서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수영이 맞추면 일단 가져가는 거고
0: 네.
1: 못 맞추면 제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지저 씨가 맞추면 그냥 끝나는 거고. 네. 예.
2: 지금 김명곤 씨께서 예. 금요일만 되면 창희 씨가 네. 화가 너무 많아지네.
1: 아니 무슨 화가 많아요.
2: 지금도
1: 정수영이 지금 화가 많은데.
2: 나는 오늘 진짜 잔잔해. 난 그냥 제작진의 이
1: 자.
2: 준비해 놀래.
1: 저는 광파는 걸로 가고.
0: 죄송한데 문제 좀 빨리 맞춰주세요.
1: 문제 가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0: 자 좋습니다. 일단 남창희 씨가 빠져 계시고.
2: 네. 자 이름 외치면 멈추는 겁니까?
1: 네.
2: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1: 자 문제 주세요.
4: OX 퀴즈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에 사용된 악기는 대금이다. 맞으면 오 틀리면
1: 지조.
0: 지조 먼저. 빨랐습니다.
1: 지조.
0: 이게 제가 이제 맞추게 되면 예. 두 분이 2대 2로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틀리면 윤정수 씨가
1: 예.
2: 나요?
0: 예.
2: 오 좋아 좋아.
0: 이기게 됩니다.
2: 오케이.
0: 서태지의 하여가에 예. 사용된 악기는 대금이 예. 맞아요. 아닌가?
2: 오예요?
1: 아! 그러면 저 저죠. 그럼 나야 나.
2: 왜?
1: 아 맞죠. 이거 제가 원래 광판 거잖아요.
2: 아. 뭐, 나는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왜 그래?
1: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늘 롤이 이랬잖아요.
0: 자,
2: 내가 광판 적이 없는데?
0: 두 번째.
1: 예.
0: 빠져 계시던 남창희 씨, 서태지 하여가에 사용된 악기는 네? 대금이다.
1: OX. X.
2: 아니 난 뭐야? 왜 내가 기회가 없는 거야, 근데?
1: 두 분이서 원래 이거.

0: 또 왜?
1: 문자수는 본인
2: 지금 지적권도 지적권도 읽어볼게요.
0: 예. 예.
2: 없어요.
1: 아, 좀 넘겨주세요.
0: 지조 씨 있어요. 네,
2: 그 전에 있었어.
0: 예, 지금 없어. 어쨌든 똑같이 진행될 거고요. 여러분들 예, 정정당당하게 예. 진행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문제.
2: 자, 오, 저 기다려 기다려. 이어폰 예. 끼고 할 거야.
0: 예, 이어폰 안 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2: 네, 이제 끼고 할 거야.
0: 네, 자, 두 번째 문제. 아니, 첫 번째 문제 주세요.
2: 장수.
1: 와. 이거는 오히려 저한테 네. 기회를 주셔야죠.
0: 제가 먼저 했어요 사실.
1: 아, 오히려 그래요? 저한테.
0: 어?
2: 오히려 저한테 소리도 기회를 주셔야죠.
0: 자, 찬이 했어요? 예, 했어요. 예, 예, 예. 우리 작가님이 해주셨습니다.
2: 아, 그래요?
0: 샵 내 입술 따뜻한 아, 커피처럼. 자, 예.
2: 아, 이게 이어폰을 또 끼니까 안 근데, 들리네.
1: 저희 근데
2: 안 들려서 나는 어, 내가 했다 하고 딱 했는데 네가 언제 한 거냐?
1: 방법이 와. 없네요 방법이. 예. 아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맞추게 조금은 그 너무 빨리 맞추지 마세요.
2: 그건
1: 좀 같이 합시다.
2: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1: 왜냐면 아니, 너무 빨리 가.
0: 그건 본인도 맞추고 싶었고 난리가 났고.
1: 아니 저도 아유 진짜
0: 해보세요.
1: 네.
0: 자 지금 점수도 동점이에요. 제가 그렇게 뭐 남 그
2: 앞서가지 뭐, 않는다.
0: 네, 이런 거 다 못 네. 봐줘요.
1: 네. 왜냐면 자, 또 자. 이따가 최신 아이돌 때 또 독주하실까봐 그렇죠. 예.
2: 자 기다리시고요.
1: 자, 아무튼 첫 번째 문제는 남찬 씨가 네. 가져갔고요.
2: 두 번째.
0: 두 번째 문제도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추기입니다. 문제 주세요.
1: 지족.
3: 지족.
1: 이건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비 유혹의 소나를. 아. 와. 이거 진짜 멋있었어요. 방금.
0: 그쵸? 아, 죄송한데요. 진짜. 방금 이야. 전에 천천히 맞추기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1: 누가요? 이건 승부예요. 이건 승부입니다.
0: 아 진짜 와, 우리 맞죠. 영화에서 나오는 되게 얍삽한 빌런 같아요.
1: 마치면 된 거예요.
2: 남창희 씨, 예. 너무 그렇게 비하하셔서 안 되고요. 상대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예, 비방하지 마십시오.
0: 아니 본인이 그렇게
2: 요즘
0: 했잖아요.
2: 요즘 또 이게 서로 또 비방하는 그런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철입니다. 이번 주가 저는 10년 앞서 나갔는데 아예 모르겠네요. 그 8090까지는 내 세상이었다가
1: 그러니까요. 10년 지나니까 바로
2: 하얘 좀 헷갈리네요.
0: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 노래 듣고 가사 맞히기거든요.
1: 가사입니다.
0: 여러분들 이름 얘기하면 바로 음악 끄셔야 돼요.
2: 바로 끄시죠. 예. 왜냐면은 예. 잘못 짚으면은
0: 그렇지 틀릴 수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그건 공정하게 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영화도 나는 멜로 너는
1: 액션
3: 난피자
1: 너는 비빔국수 아
0: 자기
3: 자기
0: 치킨
1: 아니죠
2: 정수
1: 아니죠
2: 난피자 너는 라자냐
1: 아니죠 달라야 상반돼야지
3: 자기
0: 해장국
1: 어? 지조 난피자 너는 양장피 같은 거 양장피
2: 자

0: 노래 두 곡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예.
1: 아. 그럼 노래 한번 더 듣죠. 예, 한 번만 들어, 더 한번
2: 노래 한번 들을게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나도 뜬다.
1: 궁지에 몰려도 뜬다. 자. 아니, 자, 아닌데.
0: 지금 힌트가 들어왔어요.
1: 궁지에 몰려도 지구멍에 몇 달날.
3: 지조.
1: 어, 궁지에 몰려도 지구멍이 벽 들었다.

0: 오겠죠?
1: 나눠 갔나요? 아니면은 둘 다 갔나요?
2: 지조 씨가 2점.
1: 저만.
3: 가위바위보. 왜냐면 남창이 왜?
1: 돌파를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잖아요.
2: 이겼잖아요, 지조 씨가.
1: 네, 제가 이겼잖아요.
3: 아니, 왜 놀란 척하세요? 일부러 져준 거야. 나 걔가 돌리라고 편하게.
1: 아니, 왜 져주세요?
4: 일부러 져줬대.
1: 매사에 열심히 하셔야죠.
3: 이게 뭐야? 이게 뭐야?
1: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점수 윤정수
3: 아,
1: 5점,
3: 그래.
1: 남창희 5점.
3: 아니, 너무 그래요.
1: 그리고 저 지조가 7점입니다.
4: 네. 공정해요.
1: 네. 너무 좋습니다.
3: 아니, 뭐가 공정해요, 이게?
1: 소름 돋게 공정합니다.
3: 네. 아니, 당연히 나눠가지는 거지.
1: 그리고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돌렸고 제가 멈췄는데 2점. 정확히
4: 송출해서 나갔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야 되네.
1: 네.
3: 아,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미리 얘기를.
4: 아니, 그거는 우리가 MC들이 정해야 되는데 일단 저 정리, 장례 정리도 하고.
1: 네.
4: 지금 제작진 문자가 왔어요. 윤정 씨가 네. 빨리 진행을 좀 공정하게 해달라고.
3: 그런 그런 건 없어요. 진행을 제가 그런 거 없고.
4: 자 일단
3: 자 지조스 퀴즈 네. 드리겠습니다.
4: 네예 예.
3: 자 여러분들께 선물 드린 지조스 퀴즈. 지조스. 자 지조 씨가 부르는 노래 한 소절 듣고 뿅뿅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지조 씨 노래 큐.
1: 감독님 이게 좀 효과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4: 효과.
3: 시간 없어요. 빨리 하세요.
1: 저 먼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뿅뿅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3: 자, 뿅뿅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시죠.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10분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1: 네.
3: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4: 창에 예. 나가서 울고 와.
3: 네, 이 노래인데요. 저 너무 억울하네요. 네.
4: 억울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1: 보합니다. 아틀란타스 소녀.

0: 이게 무슨
1: 너한테 들어보라고
0: 이게 무슨 일입니까?
1: 너한테 들어보라고 했던 그 노래잖아. 사이렌나 너 알아 그랬던 거잖아.
2: 사이렌나
1: 약속해 맞아. 약속해
2: 주웠나
1: 그거를 사이렌으로 하고 내가 자, 그랬던 노래잖아.
2: 정수 흥분하시면 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 아 시간 없어 빨리. 예.
2: 자 좋았어. 다음 문제는요 노래 듣고 가사 맞히기거든요. 아. 어우 정정이 맞힐 줄이야. 아. 자 이거 문제 주세요. 아마 꿈만 같겠지만 분명 꿈이 아니야.
0: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일 거야. 지조. 저, 지조
3: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설렘일 거야.
1: 정수
4: 설명할 수 없는 이건 망상일 거야. 빨리해 시간 없어.
2: 기분 어 이거 아니라고?
4: 설레할 수 없는 설명할
0: 자 지조
3: 착각일 거야.
4: 설 정수 설명할 수 없는 이건 현실일 거야.
2: 정답일 거야. 설명할 수 없는 정답일 거야.
4: 생각 안 났어. 한 번 더 들어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일 거야.
2: 장희! 슬픔!
3: 지조,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느낌일 거야.
2: 장희! 사랑!
0: 와! 사랑! 아.
2: 설명할 자, 수 없는 사랑일 거야.
1: 몇 대 몇이야?
2: 시간이 없어요. 진짜 시간이 없어요.
1: 2대 1,
2: 자,
1: 갑니다. 2대 1.
2: 자, 네 번째 문제 노래 듣고 가다 맞추기 갑니다! 소문에 나고
1: 물집을 터뜨리고 자, 어, 정수.
2: 물집을 터뜨리고.
4: 물집을 터.

0: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조금 열기가 좀 심했죠. 좀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면서 예 그래도 좀 그나마 좀 귀엽고 즐겁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아 근데 확실히 네. 그 도파민 터지는 코너 이건 맞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예. 이시은 씨가 이게 뭐라고 아저씨들 싸움 구경. 그러지 마시고요.
1: 최소련님께서 예. 오늘 네. 도파민 폭발하는 금요일 너무 재밌었어요.

0: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5: 굳히는 세종 기프트.
4: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금메달 금이와 매일 달리기 외쳐주세요. 추첨으로 딱 한 분 뽑아 150만 원 상당의 뷰티 디바이스 선물 드립니다. 6월 1일에 발표해요. 아차상도 있으니까 한두 번 놓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장은숙 씨, 기차 타고 오다 보니 논에 벌써 모내기 해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보리가 노랗게 익어서 곧 추수를 해야 되는 곳도 있고요. 차 두고 가끔 기차 타고 다니며 창밖 구경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죠. 근데 아무리 기차를 타도 밖에 내다보지 않는 분도 있고요.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가도 논이구나 밭이구나 아니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은숙 씨 눈이 밝은 거예요. 9825 다른 그림 찾기 책을 샀습니다. 근데요.

여러 가지 방법론도 생각을 좀 해가면서 그 즐겨야죠. 맞아요. MG식 사고방식 좋은데요. 590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방글 씨. 마트에서 장 보고 더워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서 네 차가 없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제야 생각났어요. 마트 갈 때는 차를 끌고 갔는데요. 집에 올 때 택시 타고 온 거예요. 제 건망증 어쩌면 좋죠? 아빠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쳐다보십니다. 아빠가 그 얘기 안 하셨으면 오늘 내일 모르고 뭐 내일 어디 외출할 일 있으세요? 내일까지도 모르고 아, 주차비 어떻게 괜찮아요 주차비? 얼른 마트 다 같이 가셔야죠. 뭘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세요 마트로. 조방글 씨에게도 랜덤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밤하늘의 별을 경서 사랑하고 싶게 돼 멜로망스입니다.

0: 무너질까 불이라도 날까 오래 비어둔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철거비를 지원하여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제로로 해결해드립니다. 여기에 재산세 감면과 신축 시 취득세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은 줄고 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비용 부담은 비우고 세제 혜택은 더하고 관리 걱정은 덜고 빈집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지금 관할 시군 구청에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0: 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1: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2: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서울시 등 7곳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8,470대의 장을 마치며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다음 달 개막하는 피파 북중미 월드컵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13년 만에 퇴진입니다. 지금까지 편유희였습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금요일 생방송 2부. 오늘은 5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베스트 사연을 발표하는 날이죠. 이 사연이에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1: 혹시 이 자리 비어 있어요?
0: 이어폰 너머 느껴지던 인기척. 항암 치료 때문에 늘 보던 남자. 매번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텄고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그날의 날씨는

0: 아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매번 치료가 끝날 때마다 나누는 인사,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를 살게 했다.
1: 오늘도 고생했어요.
0: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가 보이지 않았다. 나의 마지막 치료가 끝나는 몇 달 동안 내심 걱정이 컸지만 잘 지냈으면 싶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뀐 어느 날 머리가 조금씩 자라나면서

그동안 계속 생각났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다. 저도요, 많이 걱정했어요.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요. 근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지웅씨, 울지 마세요. 내가 미안해요. 그땐 왜 연락처를 안 물어봤을까요? 아무튼 그간 저도 걱정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늘 건조하고 삭막하기만 했던 내 마음에 모처럼 온기가 닿는 것 같았다. 우린 미용실에서 나와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다.

것 같습니다. 연애 일기 만약에 우리 5월 베스트 사연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두 차례 소개해드렸던 익명 요청하셨던 분이었죠. 이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중간에 등장했던 이름은 당연히 가명이었고요. 그때도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아, 이 사연이 월간 베스트 사연 깜이다 그러셨는데 그 예상이 맞았네요. 두 분은 같이 버티던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지만 그것도 이제는 한참 오래전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다고 하셨어요. 주인공에게는 마치 영화 같은 사랑의 기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빌어주셨던 것처럼 두 분 다 건강하시길, 두 분 다 각자 행복하시길 저도 빌어드립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이런 시간이에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주말에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남겨주십시오. A4용지 한 장 정도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오늘처럼 이렇게 월간 베스트 사연의 주인공이 되신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외 선물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헤이즈 해픈 우연

0: 국민은행 셀레나제 제공입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1년

0: 좋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3: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 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4: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4: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9: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8: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9: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0: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김현철. 어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미친 짓이야.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3: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4: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5: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KBS 그래프의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서울 시내 주요 도로 퇴근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이 구간 50분 정도 걸리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은 성산에서 종암 쪽으로 답답하고요. 반대 성산 방향은 마장에서 성산까지 아직 긴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심하고요. 반대 잠실 방향은 염창 나들목에서 밀리고 이후 더 가서 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답답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고척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고 40분 정도 필요하고요. 반대 안양 방향은 광명교에서 금천교 사이 정체가 특히 심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세탁소가 부쩍 한산해졌다. 손님도 줄고 얇은 셔츠 몇 벌만 걸려있는 가게 풍경이 전보다 허전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며칠 전 아빠는 결국 20년 넘게 운영하시던 세탁소 문을 닫으셨다. 텅 빈 옷걸이들만 덩그러니 남은 가게에서 한참 서 계시던 아빠 뒷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었다. 돌이켜보면 내 어린 시절엔 늘 세탁소가 함께였다. 치익 하고 뿜어져 나오던 스팀 다리미 소리, 철제 옷걸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세제 냄새, 따뜻한 다리미의 열기까지. 어릴 땐 솔직히 싫었던 적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게 됐다. 내 교복도, 수학여행 때 입고 갔던 옷도, 첫 면접

하늘바라기 정은지 4311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가게를 정리하신다고요. 많이 시원섭섭하셨겠어요. 이제 남은 날들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모두 누리면서 사시길. 최창호 씨, 한 가지 일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 그 밖의 삶을 떠올린다는 구역의 상상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날이 행복의 씨앗이 될 거예요. 그럼요. 20년 넘게 아버지께서 말씀 그대로 다려주신 옷 입고 면접 보고 합격한 분이 얼마일 것이며 왜 우리가 세탁소에서 가져온 옷은 좀 특별하게 입게 되잖아요. 그 특별함을 누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다 가닿아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주인공 모두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잠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내 직업에 허세 한 스푼. 무슨 일 하세요?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그걸요 최대한 있어 보이게 포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허세를 한 스푼만 딱 얹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치약과 비누 세트 선물 준비해 놨거든요. 샵 8910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콩, 스마트폰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말하자면 마마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0: 난제를 365일 무패로 격파해온 식탁의 절대자 주부예요. 그렇습니다. 인류는 진짜 유사 이래요. 오늘까지도 오늘 뭐 먹지? 이게 고민인데 아이고 애써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8327 소개해드렸고요. 9736 매일매일 고된 하루에 월마다 생활력 상승시켜드리고 궁금함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 인생의 무슨 직업일까요? 단맛 쓴맛을 모두 맛보게 해드리는 저는 경영지원관리직입니다. 아까 그 저기 총무 있잖아요. 그분하고 비슷한데 뭔가 이렇게 경영지원. 오 멋지고요. 3915 우리나라 의류업을 선도하는 사람입니다. 동대문에서 여성의류 도매업 해요. 그럼요. 선도 맞습니다. 예. 9194 저는 매일 도시의 모닝 루틴을 책임지는 헬스 큐레이터입니다. 일명 유산균 음료 아줌마.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거리 위의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불러요. 아,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아시죠? 그 제복까지 딱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는 거리 위의 프리미엄 서비스. 이야. 자, 여러분의 직업은 어떻게 포장하실래요? 이서빌러티, 허세한 숲은 얹어서 이분들처럼 보내주시면 됩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오아시스, 정영미 씨 신청곡 듣는 동안에요.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오아시스, 레지업의 허세 한 스푼. 저는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합니다. 2859.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을 남들이 보지 않기를 기도한답니다. 제가 만든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 난 거니까요. 저는 자동차 에어백 만드는 일을 합니다.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그 마음 고맙습니다. 안 봐야죠. 암요. 우리가 안 보도록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녀야죠. 그래도 꼭 필요한 걸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859-8988. 제 직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잠자리 제공, 쉬는 공간 제공, 눈과 비,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을 소개해드리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난 부를 지켜드리기도 하는, 저는 부동산업 종사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 맞는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말씀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8988 이어서 최은영 씨, 저는 하늘이 내린 손끝에 마법을 부리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꽁꽁 숨어있던 혈관들이 제 손가락을 스치면 스르륵 불뚝 나타나요. 안 아프게 잘 놔주는 것도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는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진짜 간호사 쌤들, 저도 얼마 전에 링거 맞는데 진짜 혈관 안 나와서 진짜 마법 좀 잘 부려주시고요. 최은영 쌤 감사하고요. 7817. 근무하며 여러 번의 변신을 합니다.

슈퍼맨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아, 쌤은 진짜 다양하게 그냥 에? 천의 얼굴로 변신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즐거워할 테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쌤들. 7817 이어서 0992. 인간의 몸을 흑과 백 또는 단면으로 표현하는 한결같이 진실된 29년차 방사선사입니다. 아, 우리 엑스레이 찍고 그거 해주신 쌤, 아, 쌤 고맙습니다. 맞아요. 진짜 흑과 백 단면이네요. 0992 이어서 5301.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직원들

기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301 정부장님 사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시는 일 하나도 그냥 허투루 볼 일이 없죠.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부심 뿜뿜. 모두 고맙습니다. 최낙타 고백.

0: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대충 짐작이 가요. 야, 잘하셨습니다. 그 액수에 많고 적음도 물론 와 언니가 이렇게나 많이 이런 뭐 누나가 이렇게나 많이 그것보다 사실 와 적금을 해지하면 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무리 동기간이라도

혁오 톰보이 이어서 새소리까지 다 들으셨나요? 악뮤 소문의 낙원. 노래, 멜로디, 제목, 그리고 크루들과 함께하는 그 무대까지 춤이라기엔 그 율동까지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어서 그런지 소문의 낙원 3486492

0: 제조사 하이엠 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
2: 솔루텍.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퇴근하고 계신가요? 도착할 때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잠시 후에 만나요.
4: 사랑하기 좋은 날 5월 선물입니다.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오로탄 휴식 카키자 웰리스 시그니처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스킨 MD 엑소 레디언스 세럼,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으로 정릉터널에서 홍은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구리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성수대교 그리고 잠실철교에서 천호대교까지 각각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막힙니다. 반대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50분 정도 걸리고요. 이 사이에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노지분기점 부근에선 3개 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김포 나들목 3km가량 정체고요. 이후에는 중동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그래프 57분 교통정보.

근데 어느 순간 진짜 깊은 그 뭐랄까 고민이 되는 물건들이 있죠. 가격이 높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가? 라고 한 번 더 되뇌게 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은 좀 저도 이렇게 많이 보죠. 그러면서 장바구니 그냥 평생 장바구니 행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금요일엔 주로 뭘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요즘은 무엇에 푹 빠지셨는지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려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챙겨주세요. 이번에 나온 핵감자다. 막. 그래서 감자도 막 나눠드리고. 저는 만약에 텃밭을 집 근처에 두면 대파, 양파, 고추 이 세 가지 재료를 제가 제일 많이 써요. 요리할 때 실용적인 편이라서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장 많이 키울 것 같고 그리고 살짝 욕심내자면 파프리카? 제가 파프리카를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생으로? 생으로도 먹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뭐 볶음밥이나 뭐 이런 데 넣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육볶음 볶아 먹을 때도 저는 파프리카를 넣어서 볶거든요.

순간 빵 나왔죠.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뽀드득 소시지 빵을 드립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순이님, 드디어 제 꿈이던 작은 공방 겸 작업실을 오픈하게 됐어요. 옮길 짐이 꽤 많아서 포장 이사를 부를까 고민했었는데요.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도와주겠다며 연락했더라고요. 의리파 친구들이 있어서 든든하네요. 짐 잘 옮기고 무사히 공방 오픈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공방에 대한 꿈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소소한 자기만의 공간. 순이님 앞으로 그 공간에서 많은 걸 또 만들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친구분들이랑 맛있게 빵 나눠드세요.

이번에는 안세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랑 한강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사진을 뽑을 수 있는 포토 프린터도 챙겨갔었는데요. 제일 예쁘게 찍은 사진을 뽑아서 엄마한테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핸드폰 케이스 안에 끼워두시는 걸 보고 괜히 뭉클했답니다.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요즘 얼굴 보고 얘기 나누기도 힘들었는데요. 엄마랑 여유롭게 힐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이렇게 포토프린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추억도 다 남길

대가연의 쏘쏘 듣고 왔습니다. 김지영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아이 씻기고 책 읽어주고 재우다 보면 이 시간에 라디오 듣긴 어려운데요. 간만에 일찍 잠든 아이 덕분에 쩡디의 상큼한 목소리를 듣게 됐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못다한 일을 다 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쵸. 육아하는 분들은 8시부터 10시 되게 조용하게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자야 하는 아이와의 싸우는 시간이잖아요. 8시부터 왜 앉아? 누워! 이러는 시간이니까. 지영님 가끔씩 일찍 잠들면은 이렇게 라디오 들으러 와주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소연님은 제가 다니는 직장은 서울, 집은 이천인데요. 3년 동안 통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근데 자취하면 집에서 쉬는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집안일도 전부 혼자 해야 하니까 집에 와서도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했을 때 너무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 청소를 하는 건 당연히 알았지만 냉장고 이렇게 다 빼가지고 그걸 닦아야 되는 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걸 안 닦으니까 진짜 되게 약간 노란색으로 약간 끼고 전자레인지 안에도 다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휴지도 제때제때 시켜야 되지. 주방 세제, 뭐 세탁기 세제 이런 것들. 사실 제때제때 그거 타이밍에 맞춰서 시킨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엄마는 그걸 다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소연님 이럴 때 엄마 생각 많이 나시죠? 엄마한테 전화드려서 엄마가 없으니까 나 너무 힘들어. 엄마 이천에 놀러 와. 이천 쌀밥 짱 맛있어. 이천 밥 먹으러 와. 이렇게 한번 데이트 신청해보세요. 로사님, 자취를 하게 되면서 집을 꾸미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큼직한 가구부터 작은 소품까지. 직접 고르고 꾸미니까 더 애정이 생기는 거 있죠. 친구들이 놀러와서는 예쁘다고 칭찬하면서 너튜브에 집 꾸민 영상을 올려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깃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이거,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이 제발 좀 잘 찍어라. 얼굴이 왜 그렇게 나오냐. 예쁘게 찍어라. 막 이러거든요. 로사님 자취한 집에서 많은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우효의 빈야드 듣고요. 2부 오늘의 일기예보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이 있다. 뭐 하나 제대로 풀리지 않는 날.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엘리베이터가 위에서 한참을 멈춰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려야 했다. 그걸 시작으로 늘 타던 지하철을 놓치고 신호등도 운이 없고 결국 회사에 지각하고 말았다. 팀장님께 따끔하게 한 마리 듣고요. 종일 눈치를 보다가 터덜터덜 집에 돌아오는 길. 물론 내 잘못인데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찔끔 난다.

하고 들어오셨을 텐데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동생이거든요. 저는 언니가 시켜주라 안 시켜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 너무 착하다 동생분. 2916님, 식비를 줄이는 방법. 동생분과 원활하게 상의해서 같은 음식을 골라서 그거를 나눠서 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식비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음식이 약간 좀 자극적이라서 끊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요리를 하셔야 되는데 식비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신 거니까 이건 동생이랑 좀 나눠 먹는 방법을 좀 택하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노래 두 곡 들을게요. 육성재 김남주의 사진, PH1 백예린의 널 디럽.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브라이덜 샤워를 준비했답니다. 파티룸도 예약하고 케이크도 주문했어요. 평생 고등학생일 것만 같았는데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벌써부터 친구 결혼식 때 펑펑 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친구 처음 결혼할 때 느낌 이상한데 저는 처음에 결혼식을 했던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 그냥 뭔가 내 최선을 다해서 다 축하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장에서 축가도 불러주고 막 축의금도 뭔가 이렇게 잘 챙겨주고 싶고 이렇게 브라이덜 샤워까지 못해줬지만 그 전에 만나서 맛있는 밥도 먹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몬 말차님, 그날 친구분 예쁘게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아리님, 6월부터 네일아트 자격증반 수업을 듣게 됐어요. 평소 네일아트 받는 걸 좋아하던 저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요. 직장에 다니다 보면 마음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내 인생의 마지막 진로는 네일아트.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점심에 혼밥하시는 분들 편해서 좋긴 한데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가요광장으로 오세요. 제가 잔잔히 잘 떠들고 은근히 웃기거든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여러분의 밥친구가 되어드릴게요.
5: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6: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5: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7: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아워즈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아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새 단장을 한 쿨FM, 여기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매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폴킴 선수.
2: 가요광장 폴킴입니다. 쿨FM과 함께하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즐거우시겠지만 아무래도 앞으로는 제가 있는 12시를 가장 기다리게 되실 것 같고요.
1: 야, 히트곡 어필! 12시에 폴킴 목소리 기대되네요. 아, 이어서 슈퍼라디오의 가비씨도 질 수 없습니다.
3: 혈당 스파이크? 식곤증? 싹 잊게 해드릴게요. 낮 2시엔 저 가비의 슈퍼라디오.
1: 아, 역시 텐션 있어. 오후 2시에 딱이야. 딱 좋아.
3: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좋은 습관,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우리 식식이들도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 7시엔 조정 식식. 저 조정식의 FM 대행진. 나 이제 곧 넘버원이야.

내 몸에 딱 맞는 푹신한 소파, 음향 좋은 스피커, 그리고 LP와 턴테이블까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건 모두 다 갖췄습니다. 음악방, 여기서 이제 오롯이 음악만 즐겨볼까요? 근데 뭐 들으세요? 금요일 밤에 열린 음악방,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이 하나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고르실 건가요? 오늘은 이분의 방부터 들어가 볼게요. 0813님. 요즘 저는 오이에 푹 빠졌어요. 오이를 얇게 썰어 소금에 절였다 물기를 꾹 짠 다음에요. 그릭 요거트에 넣어 알룰로스랑 레몬즙을 뿌려 넣으면 너무 맛있어요. 빵도 구워서 함께 먹으면 건강 맛점 한 끼 뚝딱이랍니다. 야식으로 먹어도 죄책감이 덜해요. 이 노래 함께 듣고 싶네요. 데이식스의 뚫고 지나가요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릭 요거트에다 먹어도 맛있겠지만 크림치즈 바르면 더 맛있겠다. 그쵸? 이게 요즘 그 샌드위치 가게에 파는 그 조합 아닌가요? 저도 오이를 되게 좋아해서 지금 제가 요즘 들어 먹고 싶은 게 오이소박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장 가서 사와야 하거나 아니면 엄마한테 부탁해가지고 해달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할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같이 들어볼게요. 데이식스 이브노브데이의 뚫고 지나가요.

그 시절 제가 푹 빠져있던 가수 BTS의 DNA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본가 가서 집 정리하면서 옛날 내 흔적들 보는 거 너무 좋잖아요. 내가 이때 이런 걸 좋아했구나. 이런 취미가 있었구나. 되게 세상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요. 501호님 그거 버리지 마세요. 계속 냅두세요.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또 봐도 또 재밌어요. 수박이 조아님, 지난주에 가족들이랑 라벤더를 보러 신안에 다녀왔어요. 만개할 라벤더를 기대했는데 아직 반밖에 안 피었더라고요. 기대했던 거라 아쉬웠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냈답니다. 이 노래가 흐르는 제 음악방에는 라벤더가 가득 피어 있어요. 엑소의 나비소녀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라벤더가 신안에 있군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라벤더 너무 이렇게 조금조금한데 되게 예쁘잖아요, 색깔. 수박이 조아님, 좀 아쉽지만 또 만개하면 한 번 더 보러 가세요. 이렇게 가족들 한 번 더 보는 거죠.

BTS의 DNA에 이어서 엑소의 나비소녀까지 듣고 왔고요. 음악방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음악방에서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짧은 이야기와 함께 알려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8525님, 저희 엄마는 집안일을 하실 때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하세요. 그게 LP일 때도 있고요. 음악 어플일 때도 있어요.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면 제 취향의 노래도 발견할 수 있답니다. 요즘 엄마의 음악방에서는 이 노래가 무한재생 중인 것 같아요. 노래 신청할게요. 서태지의 마지막 축제. 집이 또 적적하면은 청소할 때 시간 더 안 간단 말이에요. 저희 엄마

커피는 아니지만 그냥 핸드폰으로 키시는데 감성 있으시네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축제.

0: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아, 네, 불러주시면
1: 아니요
0: 아 쉬시라니까요
1: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0: 아 그래요? 화이팅입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요즘 MG 노래에 푹 빠졌습니다. 특히 이 노래를 들으면 제 안에 있는 세포까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들으면 젊어지는 것만 같은 노래 신청합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의 헐리우드 액션 보내주셨는데요. 듬칫듬칫하죠, 이 노래 들으면. 근데 진짜 음악에 힘이 있어요. 내가 막 힘들고 지칠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조금 청량감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렇게 아이돌 친구들 노래 들으면서 청량청량해지고. 추억의 추억님은 며칠 전 우연히 방 안 구석에서 박스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초등학생 때 받은 롤링페이퍼가 있었어요. 한 장씩 읽어보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평생 친구로 지내자고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네요. 다들 어디서 뭐하며 지내는지 궁금해지는 밤입니다. 라붐의 상상 더하기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어머, 어떻게 초등학생 때 게 남아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 롤링페이퍼 받은 게 남아있어서 그거 보면서도 진짜 놀랐었거든요. 와,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니. 근데 저도 그 롤링페이퍼가 제 이제 밴드부 후배 친구들이 써준 롤링페이퍼였어요. 선배님 대학교 가서 뭐 잘하세요, 뭐 약간 뭐 이런 막 롤링페이퍼였는데, 그때 당시에 후배님들이랑 저도 연락하는 친구는 없고 같은 이제 동기 중에서는 있거든요. 좀 아쉽기는 해요. 추억의 추억님, 이렇게 하나 둘씩 추억을 꺼내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곡 듣고 올게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헐리우드 액션, 라붐의 상상 더하기. Yeah.

꽃들은 제마다 다 피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벚꽃이 지니까 튤립이 오더니 튤립이 지니까 장미가 오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자연은 신기하다. 누가 너 이때 펴! 막 이렇게.

0: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3: 뭐하는 도전이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그 느낌과 지금 내 현실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새우잠을 자고 있으면 새우잠을 자고 있는 제가 꿈에 나오고요. 막 뒤쪽으로 막 누군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저희 집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깨워가지고 제가 돌아보면 아무도 없고 뭐 이런 황당한 꿈들을 많이 꾸고 있습니다. 아, 참, 이 꿈이 재밌기도 한데 한 번쯤은 좀꿈 없이 푹좀 자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떨어진 꿈. 오히려 저는 그런 뭐 예지몽이라든지 막 미래를 좀 내다보는 꿈 같은 거는 못 꾸는 것 같아요. 좀 허무맹랑한 꿈을 많이 꾸고 좀 미래를 볼수 있어가지고 뭐 번호라도 좀몇개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좀 영양가 없는 꿈들을 많이 꾸고 있습니다. 금요일 한해 키스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오늘도 매일 코너 한해 만에와 내일의 맛, 그리고 숙면을 방해하는 고민이나 걱정 싹 털고 가는 시간이죠.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함께합니다. 익명으로 사연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고,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9599님. 시험 기간에 허덕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매일 학원 끝나고 집 가면 거의 밤 10시인데 요즘 유독 지치네요. 미래 생각하면 막연하게 불안할 때가 많은데 버스 창문에 비친 풍경 보면서 라디오 듣다가 하느님 목소리가 들려서 사연 보내봅니다. 하느님 작년에 저희 학교 오셨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지친 학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셨고요. 제가 작년에 그 학교 방문하는 컨텐츠를 좀 해가지고 여러 고등학교를 좀 방문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왠지 얼굴 보고 하면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어떤 학교인지는 말씀 안 해주셔서. 저도 그렇죠. 이 고등학교 떠올리면은 밤 10시까지 야자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막 수학과외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 가면은 12시. 진짜 좀 늦어지면 12시 반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물론 뭐 매 순간 너무 집중을 해서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아침부터 학교 다니면서 야자까지 하고 그 끝나고 나서 뭐 과외까지 했다는 그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어떻게 그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또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순간순간 좀 힘들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을 텐데, 한해 키스터 라디오 한키라가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된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좀 힘들 때면은 종종 찾아와 주셔가지고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힘들이기 위해서 한해 문세윤추 비행기에 이어서 오마이걸 피처링 하하 스컬 내 얘기를 들어봐 듣고 한해 만에 결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정한의 이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쇼지 캠핑 에브리웨어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9861님 사연이었고요. 캠핑 장비를 다 팔았는데 다시 시작할까 말까 결제 드렸습니다.

하셨어. 혹은 조금 필요한 것만 좀 최소한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캠핑의 맛만 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핑에 뭐 장비빨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심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 자연과 함께 같이 뭔가 좀 지내는 그 본질에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아유 캠핑 저도 가보고 싶은데 누가 다 해준 캠핑만 좀 가보고 싶어가지고 다 세팅해준 캠핑 그런 것만 좋아합니다. 아무튼 다시 좀 구매하시진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한 해 만에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 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서리의 러닝 트루 더 나이트 듣고 무알콜 진담 한해 후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심중 고민 농도 짙은 밤 저랑 딥토크 좀 하실래요?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한혜님은 파면 팔수록 뭐가 나오네요. 양파 같아요. 한혜님 DJ 하시면서 본인 과거를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좋아요 말씀해 주시는데 까면 깔수록이 아니고 파면 팔수록 뭔가 했습니다. 아, 양파 같은 칭찬을 해주셨고 아, 과거 이야기 제 옛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뭐 대단히 막 많이 뭐 공유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또 생각이 나잖아요. 저도 문득문득 아 맞아 옛날에 내가 이랬었지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또 좀 여러분들의 얘기에 좀 깊게 공감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옛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또 재밌게 느껴주시니까 앞으로도 제 살아온 모든 인생 한키라에 헌납하겠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도 제 얘기를 곁들인 고민 상담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익명으로 받고 있고요. 보내주실 곳은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 카스테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해 캔들의 나도 알아 듣고 와서 여러분이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이직하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내가 변주를 주면서 안정적인 상황에서 뭔가를 좀 다른 걸 좀 이것저것 해보겠다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본인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사춘기인가 봐요. 요즘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외모에만 관심이 많네요. 사춘기 아들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관심을 가져야 할지 그냥 놔둬야 할지 참 심란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 그래도 모든 거에 관심이 없는 것보다 외모에라도 관심이 있어서 다행이다. 저도 돌이켜보면은 사춘기 왔을 때 외모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생겨서 제가 시력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력 교정술을 했는데 시력이 안 좋으면 안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안경을 쓰면 눈이 작아지니까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눈을 찌푸리고 날아가지고 엄청 오해를 많이 샀어요. 막 누구는 막 째려본다느니 막 선배들이 인사 제대로 안 한다든지 진짜 그런 온갖 수모를 겪고도 제가 안경을 안 낀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뭐 각자 다 그런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정말 우리 사연자분께서 어긋난 행동을 한다든지 나쁜 뭐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쪽만 아니라면은 그런 것들도 조금 이해해주면서 잘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 다 그런 시기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 에스파 피처링 지드래곤 홀 디프런트 애니멀 듣고 무알콜 진담

에스파 피처링 지드래곤 홀 디프런트 애니멀에 이어서 보이넥스도어 똑똑똑 듣고 왔습니다.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이번에는 긴 고민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지금 새벽 배송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주 가는 납품처에서 알게 된 형님 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엔 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졸린 새벽에 서로 말동무가 되어줄 겸 통화를 자주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형님 말의 반이 욕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한테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말버릇처럼 쓰시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한 욕이 죽는다. 이게 전부인 저한테는 듣기 좀 버거워요. 저를 잘 챙겨주시고 정도 많으신 분 같기는 한데 통화하면서 은근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형님한테 욕 좀 줄이십시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전화가 오면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들어야 하는 걸까요? 정말 고민입니다. 아, 사연자분이 그 죽는다라는 욕이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하신 거군요. 저는 형님께서 가장 심한 욕이 죽는다라고 해서 생각보다 마일드하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고 아 저 근데 또 갑자기 오늘 과거 얘기 너무 많이 떠오르네. 제가 예전에 완전 그 초등학생도 되기 전에 유치원 때 제가 어디서 죽을래라는

0: 4대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더라디오.
0: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네, 불러주시면
1: 아니요?
0: 아 쉬시라니까요? 아니요.
1: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0: 아 그래요?
1: 파이팅입니다. KBS 쿨 FM 한혜 키스더라디오 금요일 무알콜 진담 한혜우소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걱정, 고민, 비밀 등등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8

0: 언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던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저는 그 YG 가수들이 항상 이상해.
6: 네, 이쪽 계열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SM.
5: 아,
6: 네.
5: 뭐. 그림체 말씀하시는. 이런 말 괜찮아요.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
4: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7: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8: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7: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 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9: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조금 뭐 너무 막 헤비한 무슨 치킨이라든지 라면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먹태라든지 뭐 조금은 가벼운 것들 위주로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회라든지 그런 것들로 조금씩 이제 식습관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천연 땡고비 또 있으니까, 왜 계란에 그 올리브유, 달걀에 올리브유 하는 것도 진짜 포만감이 좋고, 후추 뿌려가지고 먹으면은 다른 것들이 생각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알콜 진단 한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성인.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꺼내서 얘기한다라는 게 절대 예민하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뭔가 좀 약간의 그 남편분께서 좀 집착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으신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나 이제 우리의 부부의 사생활은 서로의 사생활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제부터 폰 보는 건 금지야. 라고 하면은 당연히 큰 반발이 좀올 테고 또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느끼신 감정 그대로 저한테 보내주신 공유해주신 감정 그대로 이렇게 매일매일 무언가를 확인하고 하는 게 조금은 답답하고 좀숨 막히는 느낌까지 든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해서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보여주겠다. 왜냐면은 뭐 진짜 뭐 숨길 게 없으니까. 다만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하고 무슨 진짜 내 톡까지 들어가가지고 내 모든 말과 일상을 확인하는 거는 좀 숨이 막힌다라고 얘기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부부 아니겠습니까?

다른 가수와 어떤 지점이 좀 다를 수 있지? 나는 어떤 식으로 다른 가수와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 내가 좀더 이게 좀 드러날 수 있지라는 거를 고민해 나가는 게또 음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좀 오랜 기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1등 천재가 아닌 이상 누구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만나기 마련이고요. 그런 것들을 또 나에게 좀 좋은 영양분으로 만드는 게또 건강한 또 직업군의 고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0살은 아직 젊으니까 해나갈 것들이 많아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하느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서 엉엉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청 큰 벌이 방에 들어온 거예요. 일단 눈앞에 보이는 뿌리는 파스를 계속 뿌려댔는데 당연히 벌은 안 죽고 제가 죽게 생겼네요. 1시간 넘게 환기를 시켜도 눈, 코, 입, 장기까지 다 매운 기분입니다. 원룸이라 도망갈 곳은 없고 3일 동안 출장 다녀와서 매우 매우 피곤한 상태인데 인생도 맵고 몸도 매우니 서럽네요. 그냥 매운 채로 자려는데 괜찮겠죠? 얼굴에 파스 덮고 자는 기분입니다. 하느님이 위로 좀 해주세요. 유유. 너. No.

지금은 맵지만 곧 괜찮아집니다. 안 매우실 겁니다. 화이팅, 화이팅. 무알콜 진담 한해우소. 오늘도 다양한 사연들 만나봤는데요. 이쯤에서 데이브레이크의 오늘 밤은 평화롭게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요. 방금 육퇴하고 컴퓨터 작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항상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이 시간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아, 또 디자이너 일을 하시면은 컴퓨터 쓸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 또 육아까지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계속 집에서 계속 이렇게 육아도 하고 이게 뭔가 퇴근하는 느낌 없이 또 집에서 일까지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좀 고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또 늦은 시간 한키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뭔가 좀 배경음악처럼 또 BGM처럼 한키라가 또 나쁘지 않죠. 계속 좀 틀어두시고 중간중간에 좀 집중 안 되면은 사연도 좀 들어주시고 음악 좀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클레어 유의 Way to You 듣고 올게요.

플레어 유, 웨이 투 유 듣고 왔습니다. 아, 또 플레어 유 친구들이랑 음악 방송 가서 챌린지를 했는데 어찌나 다들 키가 크고 얼굴이 조그만지 너무나 놀랬습니다. 이런 생명체들이 존재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점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고. 5398님, 김밥 10줄 싸놓고 예쁘게 썰다가 사고 쳤어요. 무딘 칼에 힘을 줬다가 손가락을 같이 베어버렸네요. 평생 이런 실수 없었는데 방심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느님도 요리하다가 크게 다쳐본 적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고요. 아, 조심하셔야 돼요. 그 5398님처럼 막 완전 세게 베어본 적은 없는데 저도 칼질하다가 베어본 적이 있고, 특히 저는 또 와인 좋아하니까 와인 오픈하다가 그 캡슐 까면서 엄지손가락 자주 베어요. 뭐 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피가 날 정도로 베일 때가 있어가지고 항상 익숙해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익숙해지면은 원래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게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이 바다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 마켓, 아주 직관적으로 바다 플레이리스트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크리스탈의 PWLT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216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026년 5월 29일에서 30일로 건너가는 밤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첫 곡은 노 리플라이 타로의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제로의 스테이션 지기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와, 내버려 둬라 라는 말이 참 좋네요. 사실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좀 동동거리게 되고 막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참 침착하게 있으면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는 이 선생님의 말씀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좀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가족들의 추천곡 만나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남현종 아나운서와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트와이스의 소중한 사랑, 서영은의 연극이 끝난 후.

0: 가는 5월을 붙잡진 못해도 사연은 꽉 붙잡고 있겠습니다. 금요일 리퀘스트 송 이 시간 함께 해줄 분. 아, 호시탐탐 아주 제자리를 노리고 계신 남현정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의 마지막 금요일 밤이네요.
0: 그러니까 이제 6월인데 6월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에 6월 11일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금요일 그 오전부터 드디어 이제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를 시작으로 월드컵 열리죠.
0: 네, 중계 맡으셨잖아요. 가시죠.
1: 그렇습니다. 네, 아니 가는 건 좋은데 아, 또 이렇게 스테이션 제로 자리를 무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표팀이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오래 있다 올 거니까.
0: 좋죠, 오래 있으면.
1: 뭐 대표팀이 오랫동안 있는 건 좋겠지만.
0: 좋죠, 그럼요.
1: 네, 끝나면 저도 바로 귀국해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국에서 눌러 살길 바라면서 우리 가족들 사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은 2516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조수석에 두유 폭탄 떨어뜨린 여자친구에게 화내도 정당방위 인정되나요? 제가 자동차 깨끗하게 타는 거에 좀 유난이거든요. 연애 초반에도 조수석에서 핫도그 먹으면서 설탕하고 케첩 흘려놓고 싸운 적이 있는데 그 뒤로 꾹 참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수석과 문틈에 먹다 남은 두유 놔둔 거 잊고 그냥 내린 겁니다. 하, 뜨거운 차 내부 온도에 남은 두유가 상하다 못해서 부글부글 끓고 넘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차를 아무리 해도 냄새가 안 빠집니다. 참을 인자를 크게 새기고 있는데 조수석에서 그만 좀 먹으라고 자이언티에 꺼내 먹어요 신청합니다. 아, 이거 진짜 열받겠다.
0: 그래요?
1: 아니 조수석에서 왜

0: 뭐 이런 것만 먹는 거예요.
1: 안 끈적이는 거.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래서 좋은 차 타면 안 된다니까요. 저처럼 똥차 타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흘려도 괜찮아요.
0: 좋은 차였는데 똥으로 만든 건 당신이잖아요.
1: 아니 저는 처음부터 중고차를 사가지고.
0: 아니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홍주연 자동차 치면은 그거는... 저기 예능이 나왔던 자동차 있거든요. 정말 연출 한 개도 없습니다.
1: 아, 뭘 한 개도 없어요.
0: 연출 한
1: 지금
0: 개도 얼마나 없습니다.
1: 깨끗한데 제 차가. 아무튼 좀 그러니까 차를 중고차로 사세요 여러분.
0: 아니 그 중고차를 사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중고차는 뭐 성능의 문제인 거고 안쪽은 깨끗해야 될 거 아니면 위생적으로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1: 아 그건 맞죠. 저도 사실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 뭐 조금 흘려.

0: 화를 내도 뭐 정당방위 인정은 되겠죠. 당장은. 근데 이제 나중에 2516님도 연애를 하다 보면 잘못하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이제 배로 받겠죠.
1: 근데 제 생각에는 보통 주 운전자가 2516님인 것 같으니까 그냥 여자친구분이 좀 잘못하신 건 맞네요.
0: 그렇다고 너가 잘못했어 이러고 화낼 순 없잖아요.
1: 이게 치우기 낸다고, 너무 어려우니까.
0: 화낸다고 여자친구가 다음에 안 먹을까요? 아니요. 또 먹어요. 이런 사람은. 화내봤자 지금 마일리지만 쌓는 거예요. 본인이 혼날 마일리지만.
1: 그럼 어떡해요? 넘어가?
0: 참아야죠. 참을 인자 새기고 있잖아요. 또 새겨. 크게 새기고
1: 마이갓.
0: 차를 정말 깨끗하게 놓는 거예요.
1: 그래도 한다니까요. 깨끗하게 타는 거에 예민하다잖아요.
0: 차라리 은근하게. 어제 저기 내부 세차했어.
1: 아 계속.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0: 일주일에 한 번씩.
1: 아. 진짜 좀 여자친구분이 잘못하신 거 맞고 차라리 차에 펑크 나가지고 못 가지고 온다고 하고 둘이 뚜벅이로 다니세요.
0: 그래 뚜벅이로 다녀.
1: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
0: 맞아.
1: 두유는 조금 열받을만 하죠. 그럼 두유 놓고 엄청 미안해하는 여자친구 대 안 미안하면서 세차비 줄게 하는 여자친구.
0: 당연히 후자죠.
1: 그게 나요? 안 미안해도 돼?
0: 그 아, 이거 아주
1: 쫀챙이처럼 그냥 세차비 줄게 내가.
0: 오 너무 좋죠.
1: 아 그래요? 아 오케이.
0: 10만 원 받고 5만 원짜리 세차해야죠.
1: 아 진짜 인정. 프리미엄 안 하고 일반으로 네. 하는 거죠 세차. 아이,
0: 그럼요, 좋아요 그럼요. 좋아요. 내부 세차하시고 세차비를 좀 받아보세요. 화는 내지 마시고요.
1: 그래요. 모든 게 다 금융치료니까요. 이번엔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7033님의 사연입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리포트 쓸 책을 대출했는데 한 장 보고 졸려서 읽히지 않는 거예요. 잠깐 엎드려 잔다는 게 눈 뜨니까 12시가 넘었네요. 과제하기 싫어서 아주 푹 잤나 봐요. 저희 학교 도서관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안전문제로 출입 금지예요. 집에 가려면 밤 12시 전에 나가든가 새벽 5시까지 버티든가 해야 합니다. 책 읽자니 싫어서 라디오 켰는데 두 분 말씀 너무 재밌어서 계속 듣고 있어요. 신청곡 있는데 틀어주세요. 내래 지구가 태양을 4번이요.

0: 이 7033님도 좀 졸리잖아요. 기리고 보세요. 딱 이 새벽 1시 넘어서 우리 스제 끝나고 1시 넘어서 요거 보면서 학교 도서관에 새벽 2시 3시를
1: 무섭겠다.
0: 기다린다 잠 안 옵니다.
1: 무서워서요?
0: 네.
1: 학교 도서관에서 주무신 적 있으세요?
0: 저는 앉았다 하면 잤어요.
1: 어?
0: 학교 도서관.
1: 아, 앉았다 하면
0: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1: 아, 자리에 앉았다 하면
0: 저 그 클라우드에 되게 도서관 의자에서 자는 짤이 정말 아, 많아요.
1: 저는 누가 깨우신 적도 있어요. 코골아 가지고.
0: 어, 진짜 저는 저 병인 줄 알았어요. 기면증인 줄 알고 앉았다면 잤어요.
1: 진짜? 네. 이거 너무 전날 술을 얼마 드신 거예요? 대학생 때.
0: 아니 누가 술을 마시고 도서관을 가요?
1: 전날 술을 마셔서 피곤해서 주무신 거예요?
0: 아니 아니 그냥 이게 도서관 의자가 보통 또 편해요.
1: 맞아요. 공부 네. 오래 해야 되니까.
0: 7033님도 이렇게 수다 뜨는 거 들으시면서 잠도 깨고 뭐 잠 깨 있으면 책 읽으시고 졸리면 또 주무세요. 원래 대학생 때 그런

0: 동시에 얘기해 봅시다. 복학 대 휴학.
1: 복학 대 휴학. 복학 대 휴학. 지금 한 학기 남은 상황에서.
0: 네, 복학 대 휴학. 그 2년 휴학 이미 했고.
1: 네.
0: 해볼게요. 하나, 둘, 셋.
1: 휴학.
0: 복학. 뭐야?
1: 진짜.
0: 왜요? 사람 다 깨겠다.
1: 아니, 왜냐면은 지금 이분은 프로 휴학러예요.
0: 그러니까 그만해. 적당히 해야죠.
1: 총 2년을 휴학했잖아요.
0: 적당히 해야지, 휴학.
1: 근데 휴학 때 뭘 할지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왜냐면 마지막 휴학 때는 또 뭐 인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채용 시장이 만약에 지금 복학을 해서 내년 2월에 졸업이 됐어요. 근데 뭐 그 저기 채용 시장이 안 좋아서 졸업하자마자 뭐

0: 아무튼 월드컵 가기 전에 또 오실 거잖아요.
1: 아, 한 주 남았습니다 아직.
0: 아, 그러니까 네. 떠나지 마시고요. 꼭 네. 놀러와 주시고요. 이러다 진짜 놀러 사시면 안 되니까요. 그만 괴롭히겠습니다.
1: 다음 주까지는 꼭 오겠습니다.
0: 네, 남현정 아나운서와 함께했던 리퀘스트 송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꼭 다시 네. 뵙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1: 다음 주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우리 가족들 신청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10만이 오란 말이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5월 29일 금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쿨FM에서 오후에 시작을 맡고 있는 폴킴입니다.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1: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2: We zero. So powerful. Zero zero.
3: We zero.
2: 제로 제로
3: 위 제로
2: 채 했을 때도 제로 제로
3: 위 제로
2: 불편.

보라님께서 오늘 시간이 나서 사전 투표하고 왔어요. 해가 뜨거워서 양산 쓰고 다녀왔네요. 오는 길에 채소랑 과일도 사고 점심 준비하고 있어요. 폴디는 방송 끝나고 식사하세요? 아니면 미리 드세요? 저는 아침에 일단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긴 먹습니다. 왜냐면은 안 먹으면 또 이 라디오 할 때 힘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제가 또 배고프다고 여러 번 징징댈 순 없잖아요. 근데 또 끝나고도 저는 스케줄이 좀 있어서 끝나고 바로는 못 먹고 좀 지나고 한 4시쯤? 4시 넘어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이 라디오 시작하고 나서 저의 이 식사 패턴이 좀 이상해졌어요. 뭔가 제 시간에 못 먹게 되는. 근데 또 이게 또 프리랜서들의 어쩔 수 없는 비애인 것 같습니다. 네. 3710님께서 폴킴님이 보내준 햄버거 세트 먹으며 라디오 들어요. 매일매일 퀴즈가 기다려줍니다. 또 햄버거 세트를 먹으면서 이번에 새로 받게 될 상품은 무엇일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햄버거, 무슨 햄버거 드시고 계세요? 저는 불고기 들어간 거 좋아합니다. 네. 자,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드려요. 커피 한잔 할래요? 금요일이라 놀러 가는데 커피 마시면 더 신날 것 같아요. 불금이라 더 일하기 싫어요. 커피 마시고 힘내볼게요. 외근 나가는 길인데 너무 덥네요. 아, 마시고 싶습니다. 등등등. 이렇게 커피 필요한 이유 닉네임 달고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경님의 신청곡 첸의 최고의 행운.

커피 선물 주는 라디오 많죠. 근데 그거 아세요? 커피는 여기가 본점이에요. 아메리카노, 라떼, 마키아토, 그리고 디카페인 음료까지. 여러분, 커피 나왔습니다. 폴킴이 쏘는 커피 지금 받아가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4008번님께서 야간 근무 마치고 딸이랑 천안 태조산에 가고 있어요. 힐링하고 오겠습니다. 천안 호두과자랑 먹을 수 있는 커피 한잔 보내주세요. 저도 천안 호두과자 좀 보내주세요. 맛있겠다. 저는 그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갓 나온 거 이렇게 달라 그래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약간 호 불어가면서 막 굳이 뜨거운 거 먹는 거 좋아하는데 같이 드시게 커피 나갑니다. 9940님께서 오늘 연차라 집에 있어서 폴킴님이 진행하는 가요광장 처음 들어요. 연차 낸 김에 네일도 하고 머리도 하러 갈 건데 가기 전에 폴킴님이 보내주시는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네일 그래서 무슨 컬러로 할 건데요? 어떤 컬러로 할 건지 저한테 보내줘야 제가 골라드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좋습니다. 네, 기분 내시고 연차 마음껏 즐기고 오세요. 커피 나가요. 0111 커피 세 잔 커피 세 잔 할래요. 그러다 잠 못 자요. 노인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복지사입니다. 오늘 월말이라서 너무 바쁘고요. 점심도 언제 먹을지 모르겠어요. 느지막히 점심 먹고 폴킴님이 쏴주시는 커피 한잔 수혈해서 열일 해보렵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내가 줄줄 어떻게 알고 미리 감사한다고 한 거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따가 느지막히 점심 드시고 제가 쏘는 커피 하시죠. 2925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카라의 프리티걸.

그러니까 참았습니다 열심히. 이 세 분 약속 지켰으니까 세 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서현님께서, 오 근데 밖에 갑자기 사람 관객 많아, 우리 밖에 한번 연결해서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1: 여기요.
0: 여기 여기요?
1: 회사 가서요.
0: 아 여기가 회사예요?
1: 네. 여기
0: 아 여기 근처 여기 근처. 아 여기 여기 오 다들 맛있는 커피 드시고 계시네요. 한 잔해. 다들 또 이렇게 쉬는 시간에 보러 와주셨나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현님께서 포르빠 고딩은 수행 지옥에 치여 살아요. 방금도 하나 끝내고 가광 들으러 왔어요. 좋다 하셨습니다. 아이구야 고생이다. 정말 저도 그래요. 고등학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숙제가 없는 대신에 그래도 저희에게는 이제 해야 할 것들이 생기는 거니까 화이팅해서 우리 가광 듣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2335번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깜빡하고 원두를 안 시켰어요. 원래는 저도 한잔 마시고 일 시작하는데 못 마시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왜 그럴까요? 이건 뭐 약간 김치찌개 집에서 김치를 안 만드는 원두를 안 시키면 어떻게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원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너무 당황스럽다. 그 약간 티나 에이드 요런 종류로 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옆집 가서 원두 좀 얻어와봐요. 어떻게 어떻게 아 정말 그래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진짜 왜 그러셨을까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멜로망스의 노래 들을게요. 찬란한 하루.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지난 화요일이었죠. 저의 군대 선임이었던 안경 쓴 박종일. 아, 형이었나? 형 맞죠? 아, 약간 그때 약간 동갑이라였던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요광장으로 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오늘의 퀴즈가 탄생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종일 선임께서 보냈던 문자는 이런 거였습니다. 군 시절에 폴킴이 노래방에 가서 드렁큰 타이거의 난 널 원해를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의 퀴즈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퀴즈의 난이도가 갈수록 올라가요. 폴킴이 랩으로 들려주는 이 가사는 과연 어떤 노래의 가사일까요? 아, 너무 어려운 걸 시켜. 아주 유명한 노래의 가사로 제가 비트 위에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면은 약간 합격 목걸이 이런 거 받을 수 있고 막 뭐 그런 건가요? 타이거 PK 폴킴의 목이 매요. 폴킴의 랩을 잘 들으시고 어떤 노래의 가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 박종일 선임이 쏘아올린 오늘의 퀴즈 바로 시작할게요. 에이 에이 에이, 이거 G.O.D 스타일. 내가 바람 피워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베. 나는 너를 잊어도 나를 잊지 마 레이디.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혹시 내가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어때요? 합격인가요? 왜 이렇게 창피하시죠 여러분들? 밖에 계신 분들이 저를 안 쳐다보고 다들 창피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지치지

0: 순간 비트박스도 할 것 같아요. 쇼미더머니 나가도 되겠어요?
1: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0: 여러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면 저 지금 목걸이 받아서 합격 목걸이 받았습니다. 다음 진출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분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이렇게 좋아요. 자, 그리고 1184번님께서 태양 나만 바라봐 오늘부터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 듣고 왔습니다. 2638번님께서 폴킴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얼마 전 산책길에서 담장 너머로 활짝 핀 붉은 장미를 봤는데 너무 예뻐서 공유해요. 오, 장미가 무슨 정원에 핀 것처럼 정말 많이 폈네요. 아, 예쁘다. 오, 예쁘다. Heart Content 님께서 폴킴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다시 읽고요. 폴킴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듣고 있어요. 여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끄적이는 밤입니다. 새벽 재방송으로 듣다가 오늘은 실시간으로 함께하니 더더더 좋다. 종종 이 시간에도 놀러 올게요 하셨습니다. 오, 미국 어디에 계신가요? 미국 지역별로 또 시간이 좀 다르지 않나요? 몇 시에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 또 멀리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엄여진님께서 키스 더 라디오 샴디 하느님이랑 친해지면서 랩 좀 배워봐요.

0: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래하고 라디오하는 폴킴입니다. 이진선님께서 안녕하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매일 듣고 있어요. 폴킴님 너무 재밌어서 저희 회사 직원들 모두 폴킴의 팬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은 이 시간에 타 라디오 20년 동안 들었는데 이제 폴킴 거 들어요. 오! 팀장님! 팀장님! 팀장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팀장님이 20년 동안이나 사실은 다른 걸 듣다가 이렇게 가요광장을 들으신다는 거는 너무나 저에게 큰 칭찬입니다. 그 진선님 직원분들과 함께 나눠 드시라고 피자 보내드릴게요. 김명곤님께서 오늘 소리꾼 아저씨 오는 날이라 수건 준비하고 대기 중.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께서 다양한 재가를 가지고 오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양준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은 관리 중 곧 시작합니다. 목소리 그리고 발성에 고민 있으신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열어두었으니까요. 어플 콩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그 어린 새처럼 우리 선생님 레슨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하루에 커피를 아주 많이 드십니다.
1: 네, 보통 네 잔에서 네 다섯 잔 정도.
0: 근데 커피가 마십니다. 목에 좋은가요?
1: 아, 사실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네 그렇게 성대에 건조감을 유발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논문을 봤는데 한 세 네 잔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0: 선생님이 네 드시려고 논문을 직접 쓰신 건 아니죠?
2: 아, 그건 아닙니다.
0: 8125님께서 오늘도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쌤.
1: 감사합니다.
0: 시호님께서 저 목 풀고 있어요. 샤샤님이 12시간 수업이요. 어제 수업 몇 시에 끝나신 거예요? 하셨습니다.
1: 어제도 밤 9시에 끝났습니다.
0: 와, 진짜요?
1: 아침 10시 시작했고요.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0: 와, 아니 그 점심도 안 드시고 수업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1: 저는 식곤증 때문에 네 아, 밥을 먹으면
0: 아 일부러 안 드시는구나. 네,
1: 좀 힘들더라고요. 더 힘들더라고요.
0: 네, 예은님께서 지난주 방송 끝나고 어땠어요? 선생님 주변 분들이 방송 듣고 어떤 피드백 해주시던가요? 하셨어요.
1: 예, 사실 주변에서 제 주변에서는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 나온다고 하니까. 근데

0: 승훈련을 네. 할 때는 이렇게 5도 스케일을 한번 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인 오버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9도 스케일을 한번 해주시는 게 네. 이제 좋습니다.
1: 옥타브로요? 예, 한번 해볼까요?
0: 스케일을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쭉 점핑 해볼게요. 두 개만 더 가보겠습니다. 폴킴이 고음 가수가 되었습니다.
1: 저 고음 가수 될 수 있는 거예요, 쌤?
0: 지금 B거든요. 아하. 엄청 높이 올라갔습니다.
1: 지금. 네. 네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자리로 모셔볼게요. 이렇게 수건을 사용하면은 훨씬 더 쉽게 목을 풀 수가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박초롱님께서 연습하는 목소리도 왜 이렇게 감미롭게 들리죠? 민윤기님께서 그 와중에 잘하네. 김명건님도 얼굴 못생겨질까봐 카메라 안 보고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또 쌤 바라보느라고 제가 방향을 그렇게 봤어요. 이하루님께서 아니 보이는 라디오를 안 볼 수 없네 하셨습니다. 그럼요. 이게 또 보면서 배우는 거랑 듣는 걸로 하는 거랑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네. 저희는 사연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비단 잉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0: 정도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입 크기에 맞춰서 네. 물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입 크기에 맞춰서. 네. 네. 저희는 그러면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1: 네. 921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여러 곳에서 발성 연습도 했는데요. 잘 안 되네요. 저는 트로트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트로트 발성은 어떻게 연습하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요즘 잘 나가는 트로트 가수들의 목소리를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 긁는 소리를 자꾸 내게 되고 성대도 다치는 느낌입니다. 저도 열심히 트로트 연습해서 우리 회사의 임영웅이 되고 싶어요.
0: 아, 우리 임영웅 씨. 선생님, 선생님 그 이제 수업 가르치는 제자분들 중에서 트로트 네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1: 네, 많습니다.
0: 네, 그 네. 트로트 이제 트로트다 보니까 일반 가요랑 좀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1: 네네.
0: 그럼 트로트 가수분들은 발성 연습이 방법이 좀 다른가요?
1: 아닙니다. 성대를 사용하는 방법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장르 불문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만

0: 됩니다.
1: 아, 이렇게 그러니까 거북목이라든지 네,
0: 세팅이 정확해야 되죠.
1: 턱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네. 턱이 뒤로 잘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해야
0: 맞습니다.
1: 되죠.
0: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는 네. 자세에서 꼭 해주셔야 돼요. 어, 턱이 여러분, 나오면 안 되고.
1: 네, 그럼 이거를 네. 세워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0: 네, 이제 점차적으로 세워 나갈 거예요.
1: 아.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됐습니다. 좋은 목소리 연구소의 양준영 대표님과 오늘은 관리 중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혜진님께서 폴디는 가광의 선생님 나오니까 이번 주는 레슨 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레슨 못 했잖아요, 아직.
1: 그저께 오셨는데?
0: 아, 그저께죠. 아, 그저께구나. 안 가면 안 됩니다. 황주미님께서 뭔가 두 분 나란히 비슷한 옷 입고 비슷한 안경 쓰고 해서 보니 부자

0: 자신의 목소리란 뭘까요, 쌤?
1: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신의 목소리를 알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이것도 얘기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왜냐하면 오래된 습관들이 있으시잖아요.
0: 아, 많죠.
1: 그런데 이 습관이 내가 진짜 편한 목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일단 건강한 목소리는 장시간 소리를 써도 네네. 말을 해도 목이 지치지 않는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좋습니다.
1: 근데 일단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신 분들은 네. 조금만 사용해도 무리가 생기죠. 그런 분들은 한번 진단을 다시 받아보셔야 될 거예요.
0: 네, 습관 얘기가 나와서 쌤 네.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목에 안 좋은 음식이나 뭐 먹으면 안 좋은 거.
1: 사실 네.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음식이 있어요.
0: 네.
1: 저녁 때 야식으로 튀긴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0: 아~
1: 다음날 목을 사용할 일이 있다면.
0: 튀김이 안 좋군요.
1: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 좋은 게 탄산이에요.
0: 아, 탄산수도 안 되나요?
1: 좀 이제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0: 밤에 가급적이면. 네네네.
1: 그리고 사실 기도와 식도가 다른 네. 곳에 있기 때문에 네. 음식물은 식도로 들어가게 되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성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운 거를 먹거나 네. 이러면 이제 가래도 많이 나오고
0: 네.
1: 그다음에 목 주변이 이제 충혈이 돼요.
0: 네.
1: 좀 이렇게 빨개져요. 이제 자극을 받아서
0: 네네.
1: 그러면 목 주변의 근육들이 수축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0: 약간 프레시하게 민트 막 이런 건 어때요?
1: 민트도 너무 강하잖아요. 그 주변 근육들을 또 수축시킬 수도 있어요.
0: 민트도 여러분 민트 좀 자제하셔야

0: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음을 잘 낼 수 있을까 연습 방법이 궁금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1: 아, 알토. 이제 알토는 여자의 이제 음역대를 나누면 알토 그리고 높으면 소프라노 이렇게 나뉘죠. 네, 알토신데 음역을 높이고 싶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사실 이 방법도 이제 저음을 낼 때는 성대를 두껍게 쓰시는 거고요. 네. 고음을 낼 때는 성대를 얇게 써야 되는데 네. 이 얇게 유도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여성분들도 이게 제가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수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꾸 수건만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수건을 물고 한번 고음을 내보시면은 성대가 얇게 붙으면서 스트레칭되는 느낌들이

0: 이게 성악에서는 이게 가성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제 두성 네. 두성화된 소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1: 네.
0: 그 소리를 정확한 자세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1: 현진님 혹시 서랍차 안 갖고 계시죠?
0: 손가락 무셔도 돼요. 손가락.
1: 아, 손가락을 살짝 물어. 손가락을 네네. 이렇게 두 개 정도를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세워서 한번 물어볼까요?
0: 하나만 물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1: 손가락 네. 하나만 물고 가성으로 한번.
0: 자, 이라는 발음으로요. 이 하고 한번 내보세요. 근데 발음이 정확.

0: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괜찮은데 이제 사용하다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은 정말 발성 교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 네. 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네네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요즘은 그 발성을 교정할 수 있는 병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6120님께서 목이 쉬었을 1223번님께서 가수 덕질을 하다 보니 행사 때 가서 소리 지르고 떼창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금세 잠겨요. 어떻게 외치면 목이 상하지 않으면서 내 가수를 응원할 수 있을까요?
0: 성대를 붙여서 응원하시면 됩니다.
1: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자, 만약에 아 하고 소리를 바람 소리가 많이 나오면요. 네네. 공기가 성대에 스크래치를 내요. 그리고 성대가 빨리 건조해져요. 이러면 아하. 빨리 목이 쉬거든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제가 소리 한번 질러도 될까요?
1: 네, 질러보세요.
0: 야가 아니고 야 하고 질러줘야 돼요. 딱 붙여서
1: 폴킴 사랑한다
0: 나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1: 네네네. 선생님 소리 아직부터 좋으신데요. 8646번님께서 요즘 제 알고리즘에 자꾸 뜨는 쇼폼 영상이 있는데 발성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이거 따라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노래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0: 사실 요즘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릴스나 우리가 쇼츠 같은 것들을 네. 보다 보면은

0: 달려오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또 우리 선생님 저희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또 인사 한번 해주세요.
0: 네, 여러분들 목소리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1: 아,
0: 그리고
1: 좋습니다.
0: 모르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1: 좋습니다. 저희는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티의 러브 미 들으면서 양준영 쌤 보내드릴게요. 쌤 조심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

바라만 봐도 좋은데 노 리플라이였어요. 5월 29일 금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한 곡이요. 저 그렇게 홈쇼핑에 나오는 주방용품들 매진 임박이라는 자막에 가슴 떨려서 저건 구매 안 하면 큰일 나겠지? 하고 다 샀는데요. 정작 한두 번 쓰고 안 쓰게 되더라고요. 모두 중고마켓에 팔았답니다. 4956. 아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매진 임박 보면 다 심장이 막 쿵쾅거리지 막. 너무 이거 이 가격에 이거 언제 또 사? 이거 언제 또 나올지 몰라. 다 그러는 거죠. 그나저나 우리 곁에 중고마켓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짜 그거 만들어주신 분 진짜 고맙습니다. 이런저런 중고마켓 덕분에 우리가 또 마음껏 사기도 하고 열심히 팔기도 하니까 잘하셨어요.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4956. 사랑하기 좋은 날 금요일 저녁 풍경. 아, 오늘 날도 정말 좋고 바람이 서울 기준 몹시 많이 불어서 밖에 있으면 바람이 막 시원하게 막 불던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자, 이번 주는 자리를 바꿔서 우리 편하게 말해요. 오늘 3부에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함 딱 사흘 남았어요. 뭐가요? 5월 가정의 달 이벤트가요. 이번 주말까지 5월 31일까지 우리만의 암호 금메달 금이와 매일 달리기 외쳐주세요. 추첨으로 딱 한 분 뽑아 150만 원 상당의 뷰티 디바이스 선물 드립니다. 6월 1일에 발표해요. 아차상도 있으니까 한두 번 놓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각종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뱅글뱅글 생각보다 어렵네요. 작은 건 잘 보이지도 않고 시간은 잘 가네요. 그런 책이 있어요? 오, 눈알이 뱅글뱅글하게. 근데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른용 맞아요? 어린이용 아니고? 신기하네요. 1165. 훌쩍 떠나고 싶어서 퇴근하고 무작정 고속버스 터미널 왔는데 막상 혼자 가려니 용기가 안 나서 고민되네요. 사실 저 매번 이러다가 안 간 적이 많은데 오늘은 꼭 갈 거예요. 아, 근데 오늘도 왜 집에 가실 것 같지? 여행 안 가실 것 같은데? 저 8시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 전에 고속버스 티켓 사서 차에 탔다 그러면 다시

진우션 How Deep Is Your Love 이용신 씨가 신청하셔서 같이 들어봤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점심시간 업무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는데요. 옆에 있던 젊은 후배가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5590 보내주신 글이에요. 선배님, 이제 MG식 사고방식 배우셔야겠어요. 회사 문 나오는 순간 업무 생각은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따끈한 순두부찌개에만 집중하세요. 그래야 밥도 더 맛있고 하루도 더 즐거워져요. 생각해보니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 때문에 현재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저도 조금은 MG처럼 일할 때는 열심히 쉬는 시간은 제대로 즐겨보려고요. 정말 현명하고 바람직하네요. 맞아요. 아니 뜨끈한 순두부찌개가 앞에 있는데 얼마나 맛있어 막 고민되잖아요. 이거를 밥 위에 이렇게 떠서 비벼 먹을까? 아니면 밥 따로 순두부 따로 한 번씩 먹을까? 여러 가지 방법론도 생각을 좀 해가면서 그 즐겨야죠. 맞아요. MG식 사고방식 좋은데요. 590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방글 씨, 마트에서 장 보고 더워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서 네 차가 없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 그제야 생각났어요. 마트 갈 때는 차를 끌고 갔는데요. 집에 올 때 택시 타고 온 거예요. 제 건망증 어쩌면 좋죠? 아빠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쳐다보십니다. 아빠가 그 얘기 안 하셨으면 오늘 내일 모르고 뭐 내일 어디 외출할 일 있으세요? 내일까지도 모르고 아, 주차비 어떻게 괜찮아요 주차비? 얼른 마트 다 같이 가셔야죠. 뭘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세요 마트로. 조방글 씨에게도 랜덤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밤하늘의 별을 경서 사랑하고 싶게 돼 멜로망스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금요일 생방송 2부. 오늘은 5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베스트 사연을 발표하는 날이죠.

이어폰 넘어 느껴지던 인기척. 항암 치료 때문에 늘 보던 남자. 매번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텄고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모른 채 그날의 날씨나 대기실의 지루함을 서로 얘기 나누곤 했다. 내가 항암을 받고 고통에 몸을 숙이던 날 그가 건넨 물 한 잔을 계기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됐다. 지석과 지영. 서로의 번호도 사는 곳도 묻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함께 버티는 사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매번 치료가 끝날 때마다 나누는 인사, 그 짧은 한마디가 우리를 살게 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0: 맞죠?
1: 아, 그랬겠네요.
0: 어색함에 웃음이 터졌고 잠깐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1: 그동안 계속 생각났어요.
0: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다. 저도요. 많이 걱정했어요.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요. 근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1: 지웅씨, 울지 마세요. 내가 미안해요. 그땐 왜 연락처를 안 물어봤을까요?

그대네요. 성시경, 아이유. 너무 안타까워했던 사연인데 이번에 다시 들어도 또 아쉽네요. 노래는 또 뭐 이리 슬픈 거죠. 1709. 아, 이분은 결말까지 다 기억하고 계신 거죠. 홍다겸 씨. 그래도 그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이네요. 아프지 않고 서로 마주했을 때 더 반갑고 더 애틋했을 것 같아요. 안정환 씨. 아, 이 이야기 기억나네요. 뒷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아, 다시 들려드릴게요. 박경순 씨. 동병상련과 애틋한 연민 속에 싹튼 사랑. 한편의 드라마네요. 맞아요. 동병상련. 우리가 흔히 이걸 좀 비유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단어 그대로 동병상련

0: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4: 한잔할래요.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5: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 라디오.
3: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0: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김현철, 어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미친 짓이야.

0: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5월 29일 금요일 전정자 씨의 보통날. 몇 년 전부터 아빠네 세탁소가 부쩍 한산해졌다. 손님도 줄고

0: 얼마일 것이며, 왜 우리가 세탁소에서 가져온 옷은 좀 특별하게 입게 되잖아요. 그 특별함을 누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다 가닿아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주인공 모두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우리 편하게 말해요 이어집니다.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아, 보험회사 30년 근무 중입니다. 오, 맞아요. 435. 가정을 지키, 맞아요. 보험이 들어있어야 뭐 이런 뭐 질병, 뭐 사고,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해서 개인을 지키는 게 가정을 지키는 거고, 가정을 지키는 게 지구를 지키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독수리 6형제 정도. 네. 그렇게, 예,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근무하신 4355. 김경태 씨. 저는 부서원들의 회사 생활 적응을 위해 사무 환경을 신경 쓰고 주변을 늘 살피면서

0: 어떻게 포장하실래요? 이서빌러티 허세한 숲은 얹어서 이분들처럼 보내주시면 됩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오아시스 정영미 씨 신청곡 듣는 동안에요.
1: 와 여름이다 막 이래.

88. 제 직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잠자리 제공, 쉬는 공간 제공, 눈과 비,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을 소개해드리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엄청난 부를 지켜드리기도 하는, 저는 부동산업 종사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 맞는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말씀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8988 이어서 최은영 씨. 저는 하늘이 내린 손끝에 마법을 부리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꽁꽁 숨어있던 혈관들이 제 손가락을 스치면 스르륵 불뚝 나타나요. 안 아프게 잘 놔주는 것도 능력이 뛰어나다 생각하는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진짜 간호사 쌤들, 저도 얼마 전에 링거 맞는데 진짜 혈관 안 나와서 진짜 마법 좀 잘 부려주시고요. 최은영 쌤 감사하고요. 7817 근무하며 여러 번의 변신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되고, 뭐죠? 음악 선생님도 되고, 응? 사진사도 되고, 영양사도 되고, 엄마가 되기도 하죠. 저는 아이들의 슈퍼맨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아, 쌤은 진짜 다양하게 그냥 천의 얼굴로 변신을 하셔야겠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즐거워할 테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쌤들. 7817 이어서 0992. 인간의 몸을 흑과 백 또는 단면으로 표현하는 한결같이 진실된 29년차 방사선사입니다. 아, 우리 엑스레이 찍고 그거 해주신 쌤, 아, 쌤 고맙습니다. 맞아요. 진짜 흑과 백 단면이네요. 0992 이어서 5301. 2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 직원들의 틀린 보고서를 수정해주고 동료들의 실수와 애로사항을 윗선에 아름답게 포장해서 전달하며 가끔 안주값 없는 동료들의 술안주가 되어주는 인천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정부장입니다. 부장님. 부장님, 부장님, 우리 부장님. 맞아요. 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301 정부장님 사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시는 일 하나도 그냥 허투루 볼 일이 없죠?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부심 뿜뿜. 모두 고맙습니다. 최낙타 고백.

동생이 결혼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서 준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까 해서요. 내 동생, 결혼해서는 꼭꼭꼭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와, 언니일까요? 누나일까요? 아무튼 윗사람 노릇을 아주 톡톡히 하셨네요. 응? 3년짜리 적금 해지해서 일부 보냈으면 액수가 대충, 이렇게 대충 짐작이 가요. 야, 잘하셨습니다. 그 액수의 많고 적음도 물론, 와, 언니가 이렇게나 많이, 누나가 이렇게나 많이, 그것보다 사실, 와, 적금을 해지하면 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무리 동기간이라도. 응? 적금을 해지하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있다는 그 마음이, 정말 그 든든한 그 마음이 아마 동생에게 잘 전달됐을 겁니다. 저도 동생 결혼 축하하고요. 또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뭐 마음고생인지 몸고생인지 아무튼 고생 없이 편안하게 결혼생활 잘 누리시기를 같이 바랍니다. 랜덤으로 선물 세트 5732 보내드릴게요. 5592. 저는 지갑에 현금 넣을 때 한쪽으로 잘 정리해 넣는데요. 며칠 전 제 주민번호 뒷자리와 똑같은 만원권을 발견했어요. 남들에겐 그저 똑같은 지폐겠지만 저는 그 돈 못 쓸 것 같아요. 세상에 많고 많은 만원짜리 중에 이 돈이 어떻게 저에게 왔을까? 지갑에 꼭 넣어두고 절대 안 쓸 거예요. 저도 사실 이렇게 지갑에 지폐 몇 장은 들어있는데 저도 이렇게 얼굴은 얼굴끼리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정리해두는 거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정리해뒀는데 근데 숫자가 7자리 숫자 있는 건 제가 의식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보니까 진짜 있네요. 앞에 영어 2개 있고 숫자 7개는 7개 있고 또 영어, 야 저도 앞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오, 야 특별한 왠지 부자 될 것 같아요. 592, 그 돈 잘 간직하시고 그 돈이 또 다른 돈을 불러오고 또 다른 돈을 불러오고 그러길 바랍니다. 랜덤으로 선물 세트 592 보내드릴게요. 혁오 톰보이.

혁우 톰보이 이어서 새소리까지 다 들으셨나요? 악뮤 소문의 낙원. 노래, 멜로디, 제목 그리고 크루들과 함께하는 그 무대까지 춤이라기엔 그 율동까지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력이 있어서 그런지 소문의 낙원 3486-4922-6871-8343 정규남 씨, 차미경 씨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최근 화제였던 영화를 아직 못 봐서 유료로 볼까 하는데 무료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냥 결제해버리고 하루라도 빨리 그 영화를 볼까요? 언니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윤주 씨, 이건 제 생각이나 제 취향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밥값, 어떤 사람은 옷값 다 다른데 저는 문화생활은 정말 거기에는 씁니다. 책을 사거나 말씀하신 대로 뭐 영화를 보거나,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는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윤주 씨는 그게 행복할까요? 그러면 투자하세요. 근데 뭐 난 그렇게까지 뭐 남들이 봐서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아닌 거고. 응? 윤주 씨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낼게요. 3544 삶은 달걀에 올리브유 후추를 뿌려 먹으면 식욕 억제가 된다기에 다이어트도 할 겸 계란을 주문했는데요. 원 플러스 원인 걸 못 보고 두 판을 주문했더니 네 판이 와서 총 120알이 됐습니다. 많은데요? 동생이 옆에서 아주 알부자네 하며 비꼬네요. 세상 모든 동생들은 왜 이 모양이었는 건지 정말. 이왕 이렇게 된 거 내일부터 달걀 다이어트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120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FM 방송 쿨 FM입니다. KBS 2FM 방송은 FM 89.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4: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페페 주문
5: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페페 주문
7: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서점 가셔서 책도 보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행복한 하루 꽉꽉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쾌한 아침으로 시작하시니까 분명히 오늘 하루는 너무나도 좋을 겁니다.

10위는 마마무의 여섯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 별이 빛나는 밤이 차지했습니다. 라틴풍의 이국적인 멜로디가 매력적인 곡이죠.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0: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알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2: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1: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2: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3: 다양한 가구와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5: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5: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But I'm not home. 근데 집에 있는 것 같지가 않대요. 나는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집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Can't tell if I'm awake or living in a dream. 내가 지금 if I'm awake 깨어 있는 건지 or living in a dream 아니면 꿈속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Can't tell이라고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A caterpillar, 예, 갑자기 애벌레가 등장했죠? A caterpillar drifting down a stream 이래요. 어떤 상황인지 상상을 해보면 개울을 따라 시냇물을 따라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애벌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신이 이렇게 개울물을 따라서 쭉쭉 떠내려가는 애벌레와도 같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겠죠. I feel like a caterpillar drifting down a stream. 이런 문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nd I just wanna fly away. 나는 그냥 날아가고 싶어요. But I can't seem to get my feet up off the ground. 꽤 긴 문장이긴 했는데 I can't seem to get my feet up off the ground. 내가 땅에서 내 발을 get my feet up 뗄 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Off the ground. 땅에서부터 라는 부분입니다. 아직 날아오르지 못하겠다라는 문장인 거죠. 그러면서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이라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모든 게 뒤집힌 느낌이에요 라는 미션 문장입니다.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모든 게 upside down. 거꾸로 뒤집힌 느낌이에요. 해석되시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지 궁금한 적 없나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네, 아주 비유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Maybe we're just butterflies, butterflies. 어쩌면 우리가 그냥 나비일지도 몰라요 라고 했습니다. Going through a chrysalis. 그래요. 번데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그냥 나비일지도 몰라요. 라는 가사입니다. Maybe we're just butterflies going through a chrysalis.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이 문장이에요. 미션 문장이.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우리가 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지 Don't you ever wonder why? 궁금한 적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Maybe there's a cocoon around the world. 어쩌면 세상 자체가 지금 번데기 상태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계속 열거를 하고 있어요. And we're all dying just to break through. 우린 모두 break through 하려고, 깨고 나오려고 we're all dying, 애쓰고 있죠 라는 뜻으로 여기서 dying이라는 동사를 활용을 한 겁니다. 그만큼 죽을 만큼 애쓰고 있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요. Cause we'll be butterflies, butterflies, brand new.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나비가 될 거니까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Through a new lens라는 게 새로운 렌즈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라고 의역하시면 아주 완벽합니다. 그래서 난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라는 문장이 뭐라고요?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아주 좋겠죠. 이처럼 우리가 팝송을 통해서 아주 유용한 구, 단어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전곡 감상해 볼까요? 조니 심슨의 Butterflies. Butterflies.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네, 포기하지 마시고.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죠.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잘하셨습니다.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y this is happening? Have you ever thought about why this is happening to us?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라는 대체 문장도 말씀해 보세요. 세 번째, 난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라는 말은요.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맞아요. I've got a new perspective on everything. 이 문장도 가능하겠죠. 모든 걸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Everything is turning upside down.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지 궁금한 적 없나요?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Don't you ever wonder why we've been going through all this? 세 번째, 난 모든 걸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I'm seeing everything through a new lens.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이어들으면 더 좋은 노래 꽁스꽁스. 9120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름 너무 싫어 걸이에요. 덥고 찝찝하고 끈적이는 여름날에는 겨울 노래를 틀어주는 게 인지상정. 뉴진스 디토 라이즈 러브 119 신청합니다.
1: 오 맞아, 이 노래들 진짜 들으면 왠지 겨울 느낌 나는 그런 노래잖아요.
0: 오, 이 노래들 들으면서 덥고 찝찝한 여름 잘 견뎌봅시다. 9120님의 짝꿍송 들려드릴게요. 뉴진스 디토 라이즈 러브 119.

선물처럼 반가운 오늘, 어떤 주말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해야 한다. 한 달 전부터 미루고 미루던 대청소 날이니까. 일단 계획은 꽤 그럴싸하다. 나의 보물 1호 피규어에 쌓인 먼지도 먼지털이로 싹 쓸어주고, 시커매진 창틀도 깔끔하게 닦고, 뽀송뽀송 여름이불도 꺼내놓을 거다. 약간 걱정되는 게 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화장실 청소. 구석구석 자리 잡은 핑크색 물때를 깨끗하게 벗겨내야 하는데, 급격히 떨어진 체력 이슈로 늘 완벽히 해내지 못했었다. 오늘만큼은 기필코 지긋지긋한 물때들과 작별을 기원하며 누구보다 야무진 주말을 보내야지.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0: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쇼리 셀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

좋은 아침! 정식이가 정식으로 깨워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주제곡 정해드리면서 문 열어요. 오늘 주제곡 받으실 분 입장! 이원철님, 라디오 들으면 다들 연애 잘하면서 재밌게들 사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우리 딸은 뭐 하나 싶어요.

원철님이 라디오를 열심히 듣고 계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언뜻 들으면 뭔가 아침 라디오에 외롭다, 뭐 우울하다,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사연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가 5월 FM대행진에 도착한 사연들을 키워드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키워드 우울이 들어간 사연 43개, 슬픔이 들어간 사연 38개, 스트레스가 있는 사연 68개, 눈물, 오열 164개였습니다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698개, 700개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연애도 행복도 주변 분위기 따라가는 법입니다. 원철님, 라디오 혼자 듣지 마시고 따님에게도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오늘의 첫 곡 H.O.T의 행복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 출발합니다.

행복하다는 그런 사연들이 많이 도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저도 또 네,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문자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요즘은 그 영화관에서 햄버거도 다 먹고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햄버거도 못 먹었어요. 영화관에서 파는 거밖에 못 먹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렇게 탁 먹고, 네. 영화 보고.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줄었죠. 근데 이제 왕사남과 함께 다시 또 영화관 가는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비 영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번 주에 제가 그 양꼬치 먹다가 입 그 대었다고 말씀드릴 때 제가 그 같이 사는 분께 그 같이 사는 분 양꼬치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좀비 영화를 싫어요. 그래서 내 소원이 있는데 양꼬치를 먹고 좀비 영화를 보는 거다. 전지현 씨 나오는 좀비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양꼬치는 내가 같이 가줄 수 있지만 좀비 영화는 볼 수 없다 해서 양꼬치만 먹었는데 아 혼자 영화 보러 가긴 싫고 지금 미치겠네요. 아.

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식단 파트너 듣근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곰팡이 뿌리까지 싹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제거 클리너, 더 깊게 오래 H2LS에서 수소 골드 기능성 마스크팩, 호주 건강 기능 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 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광천걸 천장 엄흥도입니다. 예. 아침 7시에 방송되는 조정식 FM 댕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침부터 씩씩함이 싹 올라오고 이제 빵 터지는 나설이가 쫙 퍼지는데 야,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지만은 세 번 딱 세 번만 들으면은 식며든다는 아침 최적의 프로그램이 바로 FM 댕진이란 말씀.
1: 즐거움만 취급하는 방송 매일 아침 7시 조정식의 FM 대행진
0: 조정식의 FM 대행진
1: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조정식식 음악 퀴즈 함께했습니다. 자, 정답은 방금 듣고 온 노래였죠. 윤도현의 사랑했나봐였습니다. 네, 퀴즈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10분 뽑았고요.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말에도 조정식 음악 퀴즈 함께하게 됐습니다. 많이 또 즐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또 많은 참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2: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3: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4: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2: 하루치 힐링과 에너지 제가 제일 먼저 전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허위원의 상쾌한 아침.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Yes, yes, yes. My name is 정식. My name is J6. 여러분 신나요? 저도 신나요. 우리 하나만 기억해요. 에너지 충전은 드랍 더 신청을 Let's get it. 여러분이 좋으면 저도 좋습니다. 노래 하나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드랍 더 신청곡 5월 넷째 주 신청곡 차트 지금 갑니다.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은주님. 식디, 주말에는 늘 늦게까지 자는 식구들이 오늘은 뭔 바람이 불었는지 일찍부터 일어나서 배고프다 난리입니다. 아니 왜 전 휴일조차 이렇게 여유롭게 라디오를 못 듣냐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주말에는 좀 알아서 먹으라고 하거나 간단히 드시거나 하세요. 이런 걸로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걸 좀 밥은 누구 담당이 있는 게 아니다. 배고픈 사람이 스스로 또 만들고 서로 돌아가면서 만들고 하는 거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듣고 올게요.

저는 이제 근데 그 리더는 아니고 저는 장구였습니다. 예. 아무튼 명문 학교네. 100주년이라고 하면 그죠? 예. 자, 비슷한 결로 원타임 쾌지나 칭칭.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토요일 2부 드랍 더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6307님이 7살, 5살, 3살 조카들이랑 캠핑 왔어요. 밤에는 그렇게 안 자려고 뛰어다니더니 귀신같이 새벽 6시에 기상했네요. 덕분에 강제 기상해서 눈도 덜 뜨고 아침밥 준비 중입니다. 졸리긴 한데 야 이래서 캠핑 오는구나 싶어요. 덕분에 식대 목소리도 듣고요. 전국의 육아 캠핑 동지분들

자, 이어지는 신청곡입니다. 임혜진님, 식디, 휴일인 오늘도 여전히 핸들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 남양주 땡큐 70번 버스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어디론가 향하는 승객분들 보면 희망차고 힘이 납니다 하셨는데요. 네, 혜진님께 신청하신 김태우의 사랑비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힘 받고 더 기운차게 주말 보낼게요.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토요일 2부 드랍드 신청곡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남겨주신 신청곡 함께 들었습니다. 자, 2부 끝곡입니다. 우성민님 신청곡이고요. 친구가 7년 넘게 혼자 운영하던 제과점이 마지막 영업을 끝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가게를 지켜온 친구라 지켜보던 저도 괜히 마음이 이상해지네요. FM 대행진을 좋아해서 라디오 들으면서 과자 구웠다고 했어요. 친구가 퇴근길에 자주 듣던 노래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0: 드립니다. 여기에 재산세 감면과 신축시 취득세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은 줄고 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비용 부담은 비우고 세제 혜택은 더하고 관리 걱정은 덜고 빈집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지금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합니다.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0: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

0: 지나갔고 이제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데 올 봄은 좀 전보다는 좀 길었던 것 같은 느낌이
1: 길었던 것 같고 되게 5월에 날씨가 좋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기온이 보통 한 5월 초에 확 오르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엔 좀 비도 많이 오고 우리 기자님은 어떠셨습니까?
2: 아 저는 올 봄은요 제가 지옥의 어떤 봄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진짜 왜요?
2: 네, 왜냐하면은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어요.
0: 아이고. 아파트가.
2: 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오래돼서 교체한다고 한 달 동안 하더라고요.
1: 맞아요. 보통 한 달에요. 그렇게 하면.
2: 근데 제가 17층에 살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0: 걸어서요?
2: 그렇죠. 한 달 동안 걸어서 다녔다니까 17층을.
0: 엘리베이터 한 대예요?
2: 한 대. 우리 한 라인밖에 없는 동이야 또.
0: 와 진짜 고생하셨네. 많이 건강해지셨겠어요.
2: 아 그래서 저는 그 한 달이 지나면은 네. 아 몰라볼 아. 정도로 뭔가 신체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0: 아, 하체 근력이 많이
2: 어떻게 된 거야?
1: 더 진짜. 많이 먹고.
0: 하체 근력이 많이 좋아지셨을 거예요. 네. 아 힘든 또 봄을 보내셨고 아, 오늘의 주제도 속절없이 흘러가는 이 아쉬운. 봄, 또 계절을 생각하면서 정해봤습니다. 5월이 1년 중에 강수량이 가장 적고 햇살이 많이 든다고 해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여왕 같은 노래를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주제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계절의 여왕, 5월에 듣는 퀸 노래가 주제입니다. 네, 5월이 이제 딱 이제 지나가니까 보내면서 이런 주제를 한번 골라봤고요. 퀸, 네. 그 5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5월은 너무 힘들죠. 저는 노동의 계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의 계절.
0: 가정의 달이요.
2: 가정의 달. 네.
0: 챙겨야 될 게 많고.
1: 그렇지. 나가야 될 때도 많고.
0: 결혼 몇 월에 하셨어요?
1: 5월이요. 노동의 계절.
0: 아, 심지어 결혼 기념일까지 있네요, 5월에.
1: 네. 와.
0: 그러니까 난 5월에 결혼하는 걸 반대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챙겨야 될 날이 많은데.
1: 그때 너무 좋았죠. 하늘에 진짜 할 때는 너무 좋았고.
0: 할 때는 좋고.
1: 그쵸.
0: 그리고 또 좀 이제 신부들이 그 5월의 신부 로망이 좀 있잖아요.
1: 선호하죠.
0: 예. 네.
1: 그렇죠.
0: 계절이 너무 예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1년 지나면서부터 이제 느끼기 시작한 잠깐만.
1: 와.
0: 5월에 결혼 기념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1: 5월 초가 폭풍 같아요, 저희는 진짜.
0: 아, 진짜 그걸 고생 많이 하셨네요.
1: 네.
0: 특히 지금 뭐 어린이날도 있고 많이.
1: 어린이날 있고 저희 막내딸 생일 있고.
0: 아.
1: 네. 5월 초에는 너무 힘듭니다.
0: 그렇군요.
2: 아, 우리 그러면 어린이날이랑 막내딸 생일이랑
1: 또 달라요.
2: 다르죠.
1: 네.
2: 선물도 두 번 줘야 되고 그런
1: 그러니까요.
2: 거죠.
1: 5월에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0: 아, 좀 정신이 없었구나.
1: 네.
0: 그런 거 치고 우리 저희 그 일터에서는 그런 거 많이 못 느꼈어요. 우리는
1: 아,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영혼이 없어서.
0: 자, 6월에는 좀 편해지시길 바라면서
1: 네.
0: 이 아까도 제가 퀸의 마인드를 살짝 했지만 이 퀸의 마인드라고 해서 상황이 어떻든 좀 자신 있고 당당한 태도를 가지자. 이제 좀 밈처럼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두 분도 혹시 좀 자신감을 충전하고 싶을 때 듣는 노래가 있으시다면 기자님은 어떤 노래 좀 즐겨 들으세요?
2: 저는 그 유정석의 질풍가도를 들으면은 자신감이 쫙쫙쫙 올라오고 힘이 좀 솟는 것 같아요.
0: 힘나는 노래죠.
2: 그렇죠.
0: 응원 가기도 네, 하고 원래가 네. 우리 유기상 PD님은 어떤 노래 들어요?
1: 저는 식대한테 전염돼가지고 네. 내가 제일 잘하고 듣는 것 같아요.
0: 아, 내가 제일 잘하고
1: 네, 원래 저는 이런 마인드가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옆에서 식디를 보면서 아, 저런 마인드가 있으면 저렇게 사람이 좋아질 수 있구나.
0: 아, 그 좋아 보였어요?
1: 네, 너무 좋아 보이는데.
0: 감사합니다.
1: 자신감 있고.
0: 아, 네. 저는 그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진짜 약간 그 극약 처방이고 저한테. 갑자기 진짜 힘 내야 될 때, 좀 그 분위기 혼자 올릴 때는
1: 샵.
0: 그, 아니요. 힙합이요. 닥터들의 스눕독의 스틸드레 있죠. 진진진진진진 딱 그거 들으면서 가요. 진짜 막 그 떨릴 때는. 오늘도 이제 그 계절의 왕 5월에 듣는 퀸 노래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유기상 PD님은 5월이 또 너무 힘드셨다고 하니까
1: 이제 지나갔습니다.
0: 뭐 그런 마음들이 좀 또 선곡에 담겨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뮤직 업로드 플러스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응원 문자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두 분의 선곡을 편안하게 감상하시다가 이거다 이 노래다 마음에 쏙 드는 노래를 만나시면 그 노래를 선곡한 분의 성함을 넣어서

0: 진짜 이 노래 정말 유난히 그 80년대 느낌 많이 나네요.
1: 80년대 느낌.
2: 이 노래가요. 처음 시작부터 그러잖아요. 현대 음률 속에서 굉장히 뭔가 고풍스럽지 않아요?
0: 맞아요. 네. 미국에서 이제 마돈나가 좀 퀸 느낌이 있고 그렇죠.
2: 그렇죠. 그렇죠. 네. 한국의 마돈나죠, 김한선은.
0: 맞습니다. KBS 쿨 FM 조정식 FM.

0: 조정식의 FM 대행진.
1: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대행진 기자님의 2라운드 선곡 만나보고요. 또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0: 본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무서워, 너무 무서워.
2: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1: 갔어야 했어요.
2: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1: 이렇게 내려놔.
3: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조정식의 FM 대행진 연만 붐!
1: KBS 조정식의 FM 대행진 4부 시작했습니다. 선곡 배틀 뮤직 업로드 플러스 계절의 여왕 5월에 듣는 퀸 노래를 주제로 한결의 서정민 기자님, FM 대행진 유기성 PD님이 선곡 배틀을 함께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1, 2라운드를 두 분의 선곡을 들었을 때는 유기성 PD님은 이제 대한민국 가요계의 네. 어떤 그 퀸의 수식어를 가진 가수들의 노래를 소개해주고 계시고, 이제 우리 서정민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퀸이라는 단어를 좀 살려서 이제 해외 곡들, 해외 명곡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3, 4라운드는 두 분의 선곡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좀 기대가 됩니다. 기자님, 3라운드 어떤 선곡입니까?
2: 저는 이제 해외를 떠돌다가 우리나라로 이제
1: 다시 돌아옵니까?
2: 귀국했습니다.
1: 네네. 네.
2: 아까 이제 뭐 댄싱퀸 김환선 음악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썸머퀸 권은비 씨의 음악 들었는데, 바로 박지윤입니다.
1: 박지윤 씨. 네. 박지윤 씨도 퀸이죠.
2: 아, 그렇죠. 그때 뭐

0: Still Away라는 제목의
1: Still Away 진짜 네. 좋죠.
0: Still Away 훔친다는 거잖아요.
1: 네.
0: 가로 열고 주인공이에요. 부제가. 근데 이게 노래 가사를 잘 들어보잖아요. 이런 가사입니다. 화자가 어떤 다른 여자의 남자를 뺏는 내용이에요. 진짜 Still Away. 야, 그 남자 나한테 빠졌어.
1: 오.
0: 너 이제 포기해. 남의 이제 남자를 빼앗는 그런 좀 나쁜 여자의 노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박지윤 씨가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을 앞세워서 이 노래를 딱 부릅니다. 그러면 박지윤 씨가 진짜 나쁜 여자 같아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나옵니다. 쭉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1: 네.
0: 근데 내가 이건 헤어진 나의 이야기.
2: 아, 알고 보면 뺏긴 거야.
0: 뺏긴 여자야. 뺏긴 여자가 그 상대방의 여자의 이입해서

0: 3부에서 앞서 썸머퀸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엔 겨울로 가보겠습니다. 겨울은 근데 이상하게 퀸이랑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좀 들어요. 윈터 퀸이라는 단어를 전 들어본 적도 없고
1: 별로 없네요. 진짜.
0: 겨울 여왕? 뭐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데 마녀처럼 나오는 동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왠지 그 차갑고 인기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왕은 10년 넘게 지난 지금도 인기가 많은 여왕이 한 명 있죠. 레디고 레디고 애니메이션. 네. 겨울 왕국 아렌델 왕국의 여왕 엘사. 엘사. 예. 이 여왕은 정말 지금도 저희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마 서정민 기자님의 자녀
2: 딱 그 나이 때죠.
0: 그것도 좋아했을 거고.
3: 너무 열심히 불러대고 네. 많이 들어갔고
0: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3: 정말 귀에 진짜 피가 났는데 지금 이 노래를 어쩌다 한 번씩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 딸내미의 가장 귀엽고 예쁜 모습이 추억이. 떠오르면서 정말
0: 몽글몽글해져. 엘사 드레스 입었던 우리 딸.
3: 몽글몽글해져.
2: 2000년대생들의 이제 골든이라고 말하죠.
3: 그렇죠. 그렇죠.
2: 우리는 이제 그 I can show you the
0: way. 네. 우리 네. 알라딘이나 이노훈 중에 또 빠바바밤밤.
3: 안다다시.
0: 빠바바밤.
2: 노란색 비디오 테이프. 네. 디즈니 비디오 테이프. 많이 좀 봤었죠. 자, 두 분의 선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박준의 Still Away,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0: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선곡 배틀 뮤직 업로드 플러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의 선곡이었습니다. 박지훈의 Still Away 그리고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까지 쭉 듣고 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 4라운드 네. 기자님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습니까? 마지막 네. 곡은 또 힘을 좀 주셔야 되거든요.
1: 그렇죠. 4라운드는 좀 통통 튀고 발랄하고 활기 넘치는 여왕들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0: 여왕들이요? 네, 팀이라는 소리인데.
1: 그렇죠. 아이들의 퀸카.
2: 그 노래군요. 네. 퀸카.
1: 아까 뭐 퀸카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디서 왔냐 왔는지 찾아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말을 전혀 쓰지 않고요.
2: 우리나라 말이군요.
0: 이게 카가 이게 어떻게 붙은 거지?
1: 아 이게 트럼프 카드 있잖아요. 트럼프 카드. 네. 아. 거기서 킹과 퀸이 있잖아요. 네. 아. 이게 좋은 카드잖아요.
0: 그렇죠.
1: 좋은 패잖아요. 거기에서 퀸 카드를 줄여서 퀸카라고 하고 킹 카드를 킹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혀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서 다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고요. 그러니까 요즘 나온 그 아이돌 그룹 아이들이 퀸카라는 제목의 노래를 또 발표하는 거죠. 네.
0: 그렇군요. 이 퀸카 같은 경우 이제 두 분이 좀 눈치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워낙 이제 그 주제에 네. 잘 어울리는 노래여서요. 아이들의 퀸카. 그리고 유기성 PD님 마지막 선곡은 어떤 곡입니까?
2: 제 마지막 선곡한 가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 있는 여왕의 칭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의 여왕. 기부의 여왕을 가져왔고요.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부하고 봉사하면서 좋은 일들 하고 계시고 또 사회를 만들고 계십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런데 이분이 기부 여왕 타이틀에 가장 가깝습니다. 오. 가수 겸 배우고 절대 동안인 우리 시대부터 지금 시대까지 계속 계신 그 얼굴 그대로 계신 장나라 씨입니다.
0: 아, 장나라 씨군요.
2: 네. 장나라 씨가 2025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누적 기부 200억 이상. 많은 기부가 있었죠. 장나라 씨는 가족 생활 신조가 이렇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장미를 나눠주니 내 손에 장미향이 남았다.
1: 와, 야, 멋있다.
2: 멋있죠. 너무 멋있죠. 오. 저는 이 말이 뭐 속담인가 찾아봤는데 누가 만드신지 잘 모르겠는데
1: 본인이 만든
2: 거예요.
1: 얘기인가요?
2: 와. 가족 생활 신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본인이 기부 중독이라고 부를 만큼 자기의 기부가 너무 좋다고 하시고 기부에 앞장서시더라고요. 장나라 씨의 스윗 드림 마지막 선곡으로 가져왔습니다.
0: 네. 자, 아이들의 퀸카 그리고 또 장나라의 스윗 드림 우리 퀸카의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0: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KBS KBS KBS 난 조정식
2: 조정식의 FM댕진 조정식의 FM댕진 토요일 뮤직 업로드 플러스 오늘의 선곡 주제 계절의 여왕 5월에 듣는 퀸 노래가 주제였고요. 두 분의 선곡 쭉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대결의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코너는 승패도 노래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패자의 마이크는 볼륨을 줄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오늘의 승자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응원 점수도 더해서 자, 오늘의 결과 나오게 됩니다. 두 분께 준비된 멜로디 영탁의 찐이야를 개사한 버전이고요. 우리 두 분께서 같이 노래를 불러주시겠지만 한 분의 노랫소리만 마이크에 담깁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3: 퀸 퀸 퀸 퀸 퀸이야 완전 퀸이야.
2: 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두 분 소리가 다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자 오늘의 승리 유기성 PD입니다.
4: 감사합니다. 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확실히 여름이 시작된 게 느껴집니다. 시원한 바다가 펼쳐진 강원도로 향하는 차량들 많은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금소부터 서촌까지 정체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터널 진입하려는 차량들 밀려 있습니다. 강릉 방향 영동고속도로 동군포에서 주춤하고요. 다시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 호법분기점에서도 속도 더딥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여주분기점부터 10km가량 정체고요. 부산